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 위글족 노래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초원의 주인.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0: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몽골족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그리움.

0: 네, 이것으로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6월은 초여름의 싱그러움과 함께 우리 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문화와 자연 유산의 날로 오랜 10월 이어온 역사의 전통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유산의 의미를 돌아보는 뜻깊은 날입니다. 한 장의 고문 속에서 선조들의 지혜를 만나고 오래된 고성의 손빛에서 역사의 숨기를 느끼며 아름다운 산천에서 자연이 선물한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 세대에게 전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오늘의 문화 공감 프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54편 뭐 때문에 기층민주를 적극 발전시켜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충북행 코너에서는 고성 총도를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시간에는 16년의 동행, 7권의 공책, 왕소령 할머니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소산 모태똥 동지 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0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직무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기초민주를 적극 발전시켜야 하는가 이 같은 용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기층민주를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층민주는 전과정 인민민주의 중요한 구현입니다. 광범한 인민대중들은 주로 기층에서 가장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실현하고 주로 기층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층민주를 발전시키는 것은 전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포치는 바로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중국 창건 이래, 특히는 개혁개방 이래, 우리 당은 촌민자치제도, 주민자치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층 대중자치제도를 창조적으로 구축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치제도의 하나로

정착시켰습니다. 기층 민주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기층 대중의 자기 관리, 자기 봉사, 자기 교육, 자기 감독을 실현하였고 기층 대중이 민주 권리를 광범위하게 직접적 효과적으로 행사하도록 보장하였으며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광범위성, 진실성, 유효성을 과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사회의 장기적인 조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중요한 정치 기반과 제도 보장을 마련했습니다. 기층 당 조직이 영도하는 기층 대중 자치 기재를 완비화하는 것은 도농 지역 사회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였습니다. 신중국 창건 이래, 특히는 개혁개방 이래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의 기층 조직 건설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기층의 직접적 민주제도 체계와 사업체계를 힘써 구축해 기층 당조직이 령도하는 기층 대중자치 기재를 형성함으로써 도농지역 사회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광범한 도시와 농촌의 주민들은 민주선거를 통해 촌민위원회 구성원을 선출하고 다양한 형식을 통해 민주협상을 전개하며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에 대한 민주결책을 진행하고 촌민자치정관, 촌민규약, 주민공약 등의 제정을 통해 민주관리를 실행하며 촌민사무감독위원회에서 촌사무와 촌민사무공개제도의 실행에 대해 민주감독을 진행하고 법에 의해 민주권리를 직접 행사하며 법에 의해 기층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관리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 방면의 사업을 계속 강화하여 기층 당조직이 령도하는 기층 대중자치 기재를 끊임없이 완비화하는 것은 도농 지역사회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각 부류 기층 군체가 기층 관리에 질서 있게 참여하는 경로를 넓혀주는 것은 인민이 법에 의해 기층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관리하도록 보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기층 민주를 적극 발전시킴에 있어 반드시 광범한 대중들이 기층 관리에 참여하는 민주 경로를 진일보 넓혀주어 대중의 민원 반영이 보다 충분하고 보다 원활하고 보다 직접적이고 보다 효과적이며 민주선거, 민주협상, 민주결책,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행하는 데 더욱 유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년간 각지에서는 촌민의사회, 촌민포럼, 민주간담회, 민주청문회를 개최하고 당대표, 인대대표, 정협위원회, 지역사회 합동 방문을 추진하고 동네 회의실과 걸상 민주 및 오프라인 원탁회의와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는 등 기층 민주혁신을 적극 추진해 각 부류 기층 군체가 기층 관리에 질서 있게 참여하는 경로를 끊임없이 넓혀줌으로써 기층 민주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과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각 부류 기층 군체가 기층 관리에 질서 있게 참여하는 경로를 넓혀주기 위해 반드시 사무처리 공개 제도를 진일보 보완해 촌민 사무 공개를 더 폭넓게 실행하고 대중의 감독을 폭넓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업과 사업 단위의 민주 관리를 완비화하는 것은 기업과 사업 단위의 발전을 촉진하고 종업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주는 데 유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과 사업 단위는 종업원 대표 대회를 기본 형식으로 하고 기업 사무 공개 제도, 종업원 리사 제도, 종업원 감사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 관리 제도를 보편적으로 구축해 노동계급의 주인 지위와 일심전력으로 노동계급에 의지하는 방침을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종업원은 소속 단위에 대한 교회가 가장 깊고 또한 정도 가장 깊은 대중들입니다. 해당 단위의 중대결책, 특히는 종업원의 직접적 리익과 관계되는 등 중대한 사항에서 민원 접대일, 민원 우편함, 근로관계 조율 간담회 등 방식을 통해 종업원 대중들의 민원을 직접 수렴하며 민주관리 제도를 통해 종업원 대중들이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표달하고 계책을 적극 내놓고 질서 있게 결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과 사업 단위에서 과학적으로 결책하는 데 유리하고 기업과

0: 사업 단위의 자체 발전을 촉진하고 종업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주는 데 유리합니다.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기층 민주의 발전을 중요한 기초성 사업으로 삼아 추진해야 합니다. 인민 대중들이 민주 정신을 육성하고 민주 소질을 단련하며 민주 실천을 전개하는 것은 대부분 기층에서 발생하고 발전하며 검증을 받게 됩니다. 기층 민주를 적극 발전시킴에 있어 반드시 시종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기층 대중 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면서 기층 민주의 경로를 부단히 넓히고 기층 민주의 방식을 부단히 혁신하고 기층 대중의 민주의식과 민주능력을 부단히 강화해 민주선거, 민주협상, 민주결책,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기층관리의 전 과정에 각 방면에 일관시킴으로써 사람마다 책임을 짊어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다같이 공유하는 기층관리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1: 황천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리움.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00년의 항만도시 청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고송 시리즈 중 71번째는 100년의 항만도시 청도입니다. 푸른 산을 뒤두고 푸른 바다를 마주한 청도는 경치가 아름답고 붉은 기와의 건물들이 푸른 나무와 조화를 이루는 도시입니다. 역사적인 이유로 청도는 동서양의 품격이 어우러진 독특한 도시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황해의 교주만이 위치한 청도는 수려한 풍광으로 황해의 보소, 동양의 스위스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인문 유적을 보유한 해변 도시 청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휴양 도시이자 피서지입니다. 청도는 유관료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곳에서는 찬란한 대문구 문화와 룡산 문화, 동학 석화 문화를 꽃피워 왔습니다. 5세기경 청도의 로산에는 웅장한 규모의 법회사가 세워졌고 도교의 암자들도 들어섰습니다. 8세기에 이르러 항만으로서의 립지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청도는 북방의 중요한 대유무역 항구로 발전했습니다. 1840년 아편 전쟁 이후 청정부가 교수만 일대에 방어 시설을 건설하면서 청도의 도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청도의 뛰어난 지리적 조건에 주목한 독일이 1897년 교주만을 점령하면서 이후 약 50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독산 역사로 인해 청도의 도시는 오늘날까지도 뚜렷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청도에는 26개국 국가의 다양한 건축 양식을 간직한 건물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국 건축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청도에는 독일 총독 관저와 옛 경찰서 건물 그리고 유럽, 아시아, 미국 등 여러 나라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들 건축물은 도심의 8갈래 거리 주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리 이름이 산해관, 정양관, 함곡관, 고용관 등 중국의 유명한 가문 이름을 따서 붙였기 때문에 이 일대는 팔대관이라 불립니다. 기봉 있는 지형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거리 량이 옆에는 이국적인 품격의 양옥 200여 채와 아담한 정원 20여 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로금이 우거진 팔대관을 그리다 보면 마치 유럽의 어느 도시를 방문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800km에 달하는 아름다운 해안선을 보유한 청도는 중국을 대표하는 해변 도시입니다. 대표적인 해안 명소로는 잔교와 로신공원, 서청도공원, 오사광장, 음악광장 등이 있습니다. 그중 청도 관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잔교는 바다 깊숙이 뻗어있는 부두입니다. 1892년 청나라 시기에 건설된 잔교는 원래 군수용 부두였으나 여러 차례의 보수와 확장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길이 440m, 높이 10m의 잔교는 끝부분이 철골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북쪽 끝 바다 위에는 정자 형태의 회란각이 세워져 있고 량 옆에는 란간이 설치되었습니다. 라선형 계단을 따라 회란각이 오르면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가 맞닿은 장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드는 모습이 아름다워 비각회라는 청도 10경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오사운동을 기념해 조성된 오사광장은 청도 신도시의 상징입니다. 중심광장과 로금광장, 해변공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변에는 청도시 정부 청사와 다양한 분수, 5월의 바람 조각상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잔교 맞은편 바다에 위치한 소총도 공원은 면적 12,000평방미터, 해발 17미터의 작은 섬입니다. 해운총과 신이방, 선녀 조각상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그중 금소표 등은 청도 10경으로 유명합니다. 청도 음악광장은 음악을 주제로 한 문화휴식 공간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음악광장입니다. 숲과 뜻 모양의 조형물이 어우러져 있으며 청도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감상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또한 청도에는 여러 해수욕장이 있어 바다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2008년 북경올림픽 요트 경기가 열린 도시이기도 한 청도는 관광과 스포츠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도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아름다운 로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황해 연안에 솟아있는 로산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광을 자랑하며 아름다운 봉우리와 기암괴소, 동굴, 안개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룹니다. 맑게 흐르는 시냇물을 따라 산길에 오르면 아름다운 물길과 깊은 계곡이 펼쳐집니다. 고비를 돌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 감탄을 자아냅니다. 수려한 자연과 신비로운 도교 문화가 어우러진 로산은 이로부터 신선의 거처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곳을 찾아 선경을 구했던 진시황입니다. 이후 금나라 시기 도교 전진파의 대표 인물인 구척이가 세 차례나 로산을 찾아 도교 경전을 전파하면서 로산은 중국의 대표적인 도교 명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나라의 소설가 포송룡이 집필한 중국 고전 단편소설 료제지어의 여러 작품 역시 로산을 배경으로 하거나 이곳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도교 성지인 로산은 독특한 도악 문화로도 유명합니다. 로산 도악은 상고시대 민요와 민간 선창에서 발전한 음악으로 강한 동이 문화의 색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후 중국 전역에서 전파된 십방경문 역시 로산 도악을 바탕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구초기가 로산 도악과 십방 도악의 교류를 촉진하면서 독특한 도교 음악 체계가 형성됐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민간 예술가들이 로산 도악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그 가운데 여러 명곡은 지금까지도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심용래의 동행, 질권의 공책 이 같은 제목으로 왕소령 할머니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후 5개월 만에 뇌속마비 진단을 받았던 안위성 초기훈의 소녀 기기. 스스로 걷고 시를 외우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기까지 그녀의 모든 성장 과정에는 할머니 왕소령의 헌신적인 보살핌이 함께했습니다. 기기가 태어나 얼마 되지 않아 부모는 려원했고 이후 각자가 새 가정을 이뤘습니다. 할아버지는 외지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기기는 주로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농촌 노인 왕소령은 손녀의 특별한 짝꿍으로 되어 16년 동안 사랑으로 손녀의 성장을 지켜가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기기는 올해 16살입니다. 2010년 손녀가 태어났을 때 가족들은 큰 기쁨에 젖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소령은 소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왕소령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기기가 5살 되들 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5살 된 아이들은 움직이고 서려고 하는데 기기는 늘 잠만 자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울기만 했지요. 의사는 기기가 뇌속 마비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던 왕소령은 기기를 데리고 북경과 상해의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병원에서나 비슷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완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왕소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기를 항주아동병원에 입원시켜 재활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병원 인근에 방을 얻어 생활하며 한편으로는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손녀의 치료를 돌보았습니다. 항주에서 보낸 힘겨운 나날에도 왕소령은 단 한 번도 포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희망을 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침술과 전기치료, 신체 재활훈련이 반복되는 가운데 할머니와 손녀는 항주에서 4년 반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자 의사의 권유에 따라 두 사람은 고향 적계현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소령은 집 근처 유치원을 찾아가 기기를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에 원장 선생님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왕소령은 여러 차례 찾아가 끝내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제가 직접 돌보겠습니다. 결국 기기는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왕소령은 손녀를 품에 안고 유치원 생활을 함께했습니다. 유치원을 졸업한 뒤인 2018년 두 사람은 다시 소학교 1학년 교실에 함께 앉았습니다. 할머니와 손녀는 같은 책상을 쓰는 짝꿍으로 되었습니다. 백발 할머니가 어린 학생들 사이에 앉아있는 모습은 참말로 눈에 띄었습니다. 왕소령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만을 위해 수업할 수는 없었지요. 반에는 30명이 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배우고 집에 가서 다시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교실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필기하는 최고령 학생이 생겼습니다. 어릴 적 하루도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었던 왕소령은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연필조차 제대로 쥐지 못했지만 병음부터 가장 쉬운 한자까지 하나하나 익혀나갔습니다. 모르는 글자는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획이 많은 글자는 여러 번 반복해서 써보았습니다. 적규현 림계중심소학교 교무처 주임 리건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 소령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획이 많은 글자가 힘들었지요. 글자가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직접 쓰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왕 소령은 먼저 배우고 익힌 뒤 손녀에게 다시 가르쳤습니다. 6년 동안 그녀는 무려 7권의 공책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기계도 점차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 소령은 손녀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기도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공책을 펼쳐들고 손녀와 함께 배운 내용을 복습하곤 합니다. 공책에는 글자뿐만 아니라 그림도 가득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왕 소령의 교과서 사파를 따라 그린 그림들입니다. 할머니와 손녀는 그렇게 함께 소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소학교를 마친 뒤 기기는 더 이상 일반 학생들과 같은 학습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의무 교육 규정에 따라 현지 중학교에서는 교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마침 방문 수업이 진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이루어지며 기기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진행됩니다. 주된 내용은 손 제조와 생활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현재 기기는 공부뿐만 아니라 할머니로부터 생활 기능도 배우고 있습니다. 옷 입기, 이불 개기, 장난감 정리 등 기본적인 일상 생활은 이미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 소령은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일도 하고요. 밥 짓는 법, 채소 씻는 법, 채소 기르는 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굶지 않고 스스로 밥을 해먹으며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 소령은 16년 동안의 동행으로 뇌성마비 손녀에게 가장 든든한 사랑을 선물했습니다. 생후 5개월에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그녀는 전국을 돌며 치료 방법을 찾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다른 아이들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교실에 들어가 짝꿍으로 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해 7권의 공책을 채워나갔습니다. 학교 문턱조차 밟지 못했던 할머니였지만 누구보다도 끈기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그녀는 하루하루 이어진 헌신과 사랑 그리고 삐뚤삐뚤한 글씨체로 7권의 공책을 가득 채워 기족이라는 두 글자를 손녀의 삶 속에 새겨놓았습니다. 기기가 그린 그림 한 장, 여운시 한 편마다 할머니의 빈틈없는 사랑이 깊이 스며 있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에는 언제나 왕 소령의 따뜻한 손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소산 모태똥 동지 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산은 모태똥 조석이 탄생한 곳으로 수많은 중국인들에게는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역사와 정신의 상징입니다. 소산 모태똥 동지 기념관은 1963년에 문을 열었고 수십 년간 확장과 보수를 거쳐 오늘날에는 대규모 전시 단지로 발전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한 인물을 추모하는 공간이 아니라 중국 현대사의 로정을 되새기고 국가 발전의 뿌리를 탐구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생애 전시관에서는 어린 시절 모태똥이 소산의 농가에서 성장하던 모습부터 청년 시절 사상가로 성장해가는 과정, 그리고 혁명에 뛰어들며 중국 공산당 지도자로 자리 잡기까지의 전 과정이 사진과 문헌, 생활유품을 통해 상세히 소개됩니다. 낡은 책과 연필, 수학노트와 편지는 그의 소박한 삶과 진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혁명 전시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장정, 항일전쟁, 해방전쟁 등 역사적 조난점에서 모태똥과 혁명 동지들이 남긴 업적을 다양한 자료로 전합니다. 전투 지도와 군보, 회의 기록과 연설 원고들이 전시돼서 단순히 지도자의 초상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호흡했던 생생한 기록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민주주의 혁명과 중화민공화국 창건의 장면은 웅장한 사진과 영상 자료로 재현돼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세 번째는 유산과 정신 전시관입니다. 모태똥이 남긴 사상과 문학 작품,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보낸 기념 자료들이 전시되었습니다. 그의 시는 대자연과 인간의 의지를 함께 노래한 문학 작품으로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시 시리는 그의 필체가 담긴 진필 시고와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 지도자의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황천기 가수의 대표곡 황토고원과 내가 열렬히 사랑하는 고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천기 가수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감각과 청아한 음색으로 주목받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 중국 사회는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음악을 갈망했는데 바로 그 시기에 서북 지방의 황토고원에서 울려 퍼지는 힘찬 리듬과 구호 같은 창법이 대중들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황청기는 남자 가수들 위주였던 서북풍 음악 속에서 료청으로서 드물게 그 흐름을 이끌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거칠고도 웅장한 서북대지의 정서와 함께 료성의 섬세함이 더해져 새로운 감각을 이뤄주었습니다. 노래 황토고원은 그녀를 단숨에 전국의 이름난 가수로 올려놓은 명곡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 산소지방의 민요풍 선율을 바탕으로 작곡됐습니다. 황토고원 후에 내 뜨거운 노래가 울려 퍼진다는 가사는 단순한 지역 노래를 넘어서 중국 대지와 민중의 생명력을 노래한 시대의 찬가였습니다. 발표 당시 이 곡은 개혁개방 물결 속에 중국 사회의 심리에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도시로 몰려든 청년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자부심을 일깨웠고 대중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의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래 노래 황토구원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계속하여 황천계 대표곡 내가 열렬히 사랑하는 고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목 그대로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아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서북풍의 거친 리듬보다는 한층 더 서정적이고 서사적인 선율로에 펼쳐집니다. 고향 산천을 노래하면서도 단순히 향수에 그치지 않고 고향이야말로 나의 뿌리이자 영원한 사랑이라는 적극적이고 뜨거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작곡가는 이 곡을 작곡할 당시 서북고원의 풍경과 그곳 사람들의 소박한 삶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황천기는 두 개의 힘이 있으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곡의 감정을 살려내 청중들이 노래 속 풍경을 눈앞에 그리듯 느끼게 했습니다. 이 노래는 황토고원의 후속곡처럼 들리면서도 려성 보컬의 섬시한 감정을 전면에 내세운 곡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황천기의 음악적 실력을 넓혀주었습니다. 아래 황천기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 공감 프로를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평양에 도착하여 조선에 대한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이 마련한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이 마련한 환영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6월 8일 정심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이 전용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해 조선에 대한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시경 습근평 주석이 탑승한 전용기가 공항에 도착하자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가 공항에서 마중했습니다. 습근평과 부인 평료원이 선실 문을 나서 트랩을 내려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습근평 주석은 반갑게 악수를 나눴고 조선의 청소년들이 습근평 주석과 부인 평료원에게 꽃을 드렸습니다. 채기, 왕이 등 수행인원들이 같은 비행기로 도착했습니다. 조선 주재 중국 대사 왕아군이 공항에 나와 맞이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6월 8일 점심 조선 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을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공항에서 김일성 광장으로 가는 길에 조선 민중들이 도로 양편에 떨쳐나서 손을 흔들며 습근평 주석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김일성 광장 주황에는 조중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대형 초상화가 걸리고 초상화 양측에는 중조 양국 언어로 조중 친선은 영원하리 불패의 조중 친선 단결 만세라고 적힌 현수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두 나라 국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가운데 환영 군중들이 환희로 가득 차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습근평과 부인 팽려원이 탑승한 차량이 도착하자 기병대가 줄을 지어 맞이하였고 군악단이 환영곡을 연주했습니다.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가 광장에서 영접했습니다. 습근평 부부와 김정은 부부는 각기 상대 측 수행원들과 악수하며 인사했습니다.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가 함께 사열대에 올랐고 군악대는 중조 양국의 국가를 연주했으며 21발의 내포가 울렸습니다. 습근평은 김정은의 동행하에 조선인민군 3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의장대 대원들은 조선으로 습근평 동지 옥체 건강을 기원합니다 라고 높이 외쳤습니다. 이어 습근평은 김정은과 함께 분별식을 관람했습니다. 광장에서는 한어와 조선어 환영 표어가 달린 알록달록한 고무 풍선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평양 각계 군중과 소년 아동들이 명절 옷차림을 하고 손에 깃발, 꽃과 풍선을 들고 중조 친선 구호를 높이 외치며 열렬한 박수와 환호로 방문원 중국 귀빈들에게 가장 진심 어린 환영을 표했습니다. 습근평과 김정은은 붉은 주단을 따라 걸으며 환영 군중과 어린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이어 습근평과 팽려원이 차를 타고 금수산 영빈관에 도착해 투숙했고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가 직접 영빈관까지 동행했습니다.
0: 현지 시간으로 6월 8일 오후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이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근평은 7년 만에 다시 아름다운 평양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각별히 친절하게 느껴진다고 표했습니다. 나는 총비서 동지와 함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신실의 종조관계에 대한 포괄적 설계와 전략적 지침을 강화하고 종조관계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며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량국과 량국 유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고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과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습근평은 중국과 조선은 모두 공산당이 이룬다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조 전동 친선은 쌍방의 공통

0: 고정된 리상과 신념, 목표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깊은 역사적 축적과 견고한 정치적 기반, 튼튼한 정치적 유대를 갖고 있습니다. 세대를 이어 친선을 쌓고 운명을 같이 하며 서로 지켜주고 서로 돕는 것은 시종 중조 관계의 선명한 특징입니다. 국제 정치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 당과 정부가 중조 두 나라 전통 친선 관계를 깊이 중시하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김정은 총비서 동지가 조선 사회주의 사업을 용도하고 있는 데 대한 확고한 지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쌍방의 공동리익과 량한 전략적 환경을 수호하려는 결심에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석군평은 가속화되는 세계 100년 변곡 앞에서 쌍방은 높은 곳이 올라 멀리 내다보며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량당 량국 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지혜를 얻고 인류 역사 발전의 대세 속에서 기회를 포착해 중조 전통 친선 관계에 새로운 시대적 의미와 강력한 동력을 부여하고 량국의 사회주의 사업과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더 아름다운 전망을 개척해야 합니다. 습군평은 중조 관계 발전에 관한 네 가지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고위층 교류와 왕래를 선조적 정치적 상회 신뢰의 기반으로 다져야 합니다.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은 종조 관계의 가장 큰 우세입니다. 나는 총비서 동지와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종조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높이 오르도록 이끌 것입니다. 올해는 중조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돌씨 되는 해입니다. 쌍방은 성대한 기념 행사를 개최해야 합니다. 량당 관계는 중조 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선도적 역할을 하므로 각 계층 제 분야에서 량당 간 친선 왕래를 더 확대하고 활성화하여 당 관리와 국정 운영에 경험 교류와 참조를 심화해야 합니다. 쌍방은 외교, 집법, 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고 나와 총비서 동지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철저히 리행하여 중조 관계 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둘째, 인민을 위한 복지를 목표로 삼아 실무적인 협력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중국은 조선과 발전 전략 간 접목을 강화하고 경제, 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의료, 보건 등 분야에서 실무적인 협력을 확대해 량국 인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쌍방은 국경 통상구의 전면적 재개통과 민항 정기편, 국제 료객 열차 운영 체계를 계기로 인원 왕래를 확대하고 서로를 향한 량방향 접근을 실현해야 합니다. 셋째, 우회 계승을 동력으로 삼아 민심 소통의 누대를 더 긴밀히 해야 합니다. 중조 사이에 피로 맺어진 전통 친선은 두 나라 인민의 공통된 소중한 자산입니다. 중국은 조선과 함께 조선 내 중국인민 지원군 열사 기념시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며 특색 있는 혁명 전통 교육과 청소년 사상 교육을 실시해 량국의 혁명 유전자와 전통 친선을 잘 이어갈 것입니다. 중국은 조선과 함께 각자의 5세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교육,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언론, 청년, 지방, 우호도시 등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중조 전통 친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할 것입니다. 넷째, 공정과 정의를 리념으로 삼아 전략적 협력 내포를 풍부해야 합니다. 인류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나는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과 네 가지 글로벌 창의를 제기해 세계 질서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려 합니다. 이는 조선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시아는 중조 등 지역 국가들이 삶의 근거지로 삼는 곳입니다. 중조 양국은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주권, 안전, 발전 리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김정은은 습군평 총수기 동지가 7년 만에 다시 조선을 방문했고 습군평 총수기 동지는 조선 이민이 가장 존경하는 귀빈이며 우리는 가장 성대하고 열렬한 환영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올해 첫 해외 방문으로 평양을 찾은 것은 조중 관계에 대한 고도의 중시와 우호적인 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조선에는 큰 고무가 됩니다. 이번 방문은 오랜 시련을 견디며 줄곧 자주와 정의라는 역사적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조중 관계가 얼마나 불패의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중 두 나라의 특수성은 서로 이웃나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양측이 깊은 전통 친선과 공동의 리상신념을 갖고 이를 서로 소중히 여기고 대를 이어 전승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습금평 총서기와 북경에서 회담을 한 후 양국 관계가 제 분야에서 활발하게 발전하며 양국 인민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 동지가 신시대 조중관계 발전에 대해 지시한 중요한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조선의 각 부문은 중국의 동지들과 함께 전력을 다해 이를 전면적으로 실행해 경제무역, 기반시설, 과학기술, 교육, 인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이 새로운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당간 경로를 통해 경험 교류와 상호 참조를 강화하여 조선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소중한 조력이 되고 조선 인민이 중국 인민과 함께 현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김정은은 습금평 총서기 동지의 지도 아래 중국이 세계가 놀랄만한 발전 성과를 거두고 국제적 위상이 크게 도약한 것을 조선은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동지가 제기한 인류 운명 공동체 리념과 4대 글로벌 창의는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심원한 의의가 있으며 세계 인민의 지지와 찬성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제사회는 전례 없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조선은 시종 일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핵심 리익을 수호하는 중국의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입니다. 신시대 조중 친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선택이자 시대의 필요이며 조선이 시종 일관 더틈없이 견제하는 전략적 선택이자 확고부동한 전략적 의지입니다. 우리는 전과 마찬가지로 조중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적 사업으로 삼아 조중 관계를 국가 관계의 모범으로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1: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과 부인 팽려원이 6월 8일 저녁 몽란관에서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마련한 환영연회에 참석했습니다. 몽란관으로 가는 길 양편에는 민족 복장을 차려입은 열정적인 민중들이 습근평 주석의 차량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몽란관 연회장은 화려한 등불과 활짝 피어난 꽃들로 장식되어 경사스럽고 열렬한 분위기로 차넘쳤습니다. 저녁 7시경 습근평 주석과 부인 팽려원 여사가 몽란관에 도착하자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열정적으로 맞이했습니다. 양당 양국의 최고 지도자 부부는 친절하게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조선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대례를 지어 환영과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습근평 주석과 팽려원 여사가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의 안내를 받으며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장례의 모든 참가자들이 기립하여 환영했습니다. 열렬한 박수 소리 속에서 습근평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기 축사를 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조 두 나라는 산과 물이 있다 있고 운명을 함께하는 관계이며 중조 전통적인 친선은 국제 풍문 변화의 시련 속에서도 대를 이어 전해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확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중조 우호 협력 호조 조약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로서 중조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0: 김정은 총비서와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전도와 운명이라는 전략적 높이에서 시대적 대세를 파악하고 양국 인민의 공동 염원에 순응하며 고위층 내방을 강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며 실무 협력을 확장하고 민심 소통을 증진함으로써 종조 관계의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추진하고 함께 손잡고 양국 사회주의 사업의 더 아름다운 전망을 개척하며 인류 사회의 지속적인 진보를 촉진하기로 한결같이 인정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 승리적으로 소집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는 조선 당과 국가 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전략적 계획을 세우고 중대한 포치를 함으로써 조선의 사회주의의 새로운 전면적 발전기를 열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이웃, 좋은 벗, 좋은 동지로서 중국은 김정은 총비서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주황의 굳건한 령도 아래 조선인민이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제시한 목표 과업을 순조롭게 완수하고 조선의 사회주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도록 추진하기를 중심으로 주관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 당과 정부, 인민을 대표해 습근평 주석의 방문에 가장 진심어린 환영을 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평양 곳곳이 우호의 정으로 넘쳐나고 있다며 조선 당과 정부, 인민의 가장 존귀한 손님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올해 첫 해외 방문으로 조선을 찾은 것은 조중 두 당과 두 나라 관계에 대한 높은 중시와 조선의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가장 소중한 지지를 보여줍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9개월 만에 습근평 총서기 동지와 다시 만나 회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회담에서 새로운 정세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시대적 내포가 있는 조중 관계를 한층 더 추진할 것과 관련해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했고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와 지역 문제를 두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두터운 역사적 전통이 있는 조중 친선을 빠르게 앞으로 발전시켜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조선은 형제적 중국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기쁘게 생각하고 습근평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위대한 중국 인민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새 로정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 확신합니다.
1: 중공장 총서기며 국가주석인 습근평과 부인 팽료원 여사가 6월 8일 전후 조선노동당 중앙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부인 리설준 여사와 동행하에 평양 체육관에서 조선 각계 군중들과 함께 특별 문예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21시경 습근평 부부와 김정은 부부가 함께 체육관 주석대에 올랐습니다. 현장 관객과 공연자들은 열렬한 박수와 환호성으로 환영과 경의를 표했습니다. 격정적이고 기세가 웅장한 공연은 중조 이민 사이의 친선의 정열로 차 넘쳤습니다. 공연자들은 가요, 무용, 잡기 등 형식으로 7년 만에 조선을 방문한 습근평에 대한 열렬한 환영을 표하고 중조 전통적 친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를 기대하는 진솔한 정감을 전했습니다. 나와 나의 조국, 말리꽃, 붉은기 휘날리며 등 귀에 익은 노래는 현장 인원들의 강한 공명을 불러일으켰고 두건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습근평과 김정은은 공연진의 정체로운 공연에 무시로 박수를 보내며 경의를 전했습니다. 공연은 조중 친선은 영원하리라의 음악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조중 쌍방 대표들은 량당과 량국 최고 지도자의 부부의 명의로 공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고 공연의 성공에 축하를 피했습니다. 채기, 왕이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푸른 바다와 맑은 물을 지키자, 세계와 동행하는 중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8일은 유엔 세계 해양의 날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인류와 해양 사이에 새로운 균형을 맞추는 데 주목했습니다. 취재를 받은 각국의 전문가들은 당면 세계 해양 생태 환경 보호는 리념 갱신, 행동 관철의 관건적 단계에 처해 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생태 우선, 체계적 관리를 견지하고 인류와 해양이 조화로운 해양 생태 환경을 힘써 구축하는 동시에 국제 협력과 다자 관리 기제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해양 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 계통은 최소 절반의 산소를 지구에 제공함으로써 지구의 폐로 불리웁니다. 그리고 인류의 해양 식량 창고로 전 세계 10억 이상 인구가 섭취하는 단백질이 주로 해양에서 옵니다. 유엔 세계 해양의 날 사이트에서

0: 전 세계 10억 이상 인구가 섭취하는 단백질이 주로 해양에서 옵니다. 글로벌 해양 생태 환경은 두 가지 뚜렷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기후 변화가 가져다준 관련 도전이 해양 생태 계통의 균형을 깊이 있게 개변시켜 산호의 백변증을 가속화하며 해양 생산력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세 플라스틱과 공업, 농업, 폐수, 연해 수체의 부영양화 등 해양 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해양 생태 환경과 글로벌 식량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지속 가능 발전과 기후 위험 부담 평가 전문가 무스타파 세르비니는 장시기 동안 인류는 해양을 무궁무진한 자원으로 간주해왔지만 지금의 해양은 탄소 배출, 플라스틱 오염, 과도한 포획, 무질서한 공업 확장 등 지속 불가능 발전 모식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양 생태 환경 도전이 날로 준엄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국제사회는 행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캄보지아 환경 대신 얀소 파리는 당면 많은 나라들이 해양 보호구 범위를 넓히고 홍수림을 회복시키며 람셋 경제 전략을 강화하고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개진하고 있지만 해양의 건강 상황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전 세계 해양 보호 노력을 반드시 더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해양과 공존하는 근본 문제를 반성하는 것입니다. 베르데갑 생물학자 토미 멜로는 해양은 기후를 조절하고 주민을 공양하며 탄소를 흡수하고 경제 활동을 연결시킬 수 있다며 해양이 없으면 인류는 생존할 수 없다고 표했습니다. 수천 척의 어선들이 어망을 거두고 항구로 복귀했습니다. 해남성 경해시 단문 중심 어항에는 복귀한 다양한 어선들이 부두에 정연하게 정박해 있습니다. 올 5월 1일 12시부터 중국 4대 해역이 전면적인 해양 복철 금어기에 들어섰습니다. 유엔의 추산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에는 4천만 명이 해양 관련 산업에 종사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개발과 보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가 각국이 해양 관리를 추진하는 데서 반드시 해답해야 할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1995년부터 범철 해양 금어기 제도를 실행한 이래 부단히 금어기를 연장시키고 어획 금지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어획 강도를 단속하고 어업 자원을 보호하고 회복시킴으로써 해양 어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은 중국은 해양 생태 문명 건설을 크게 중시하고 해양 환경 오염 퇴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해양 자원의 질서 있는 개발과 활용을 실현함으로써 각국에 참조할 만한 중국 방안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올 1월 유엔 해양 생물 다양성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해 글로벌 해양 관리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해양 생물 다양성 협정 서명 시작 전날부터 즉각 협정에 서명해 첫 진의 서명국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정 발효 전부터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공탁하고 첫 진의 계약국으로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해양 생태 환경 보호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다자주의를 실천하는 중국의 긍정적인 염원을 보여주고 글로벌 해양 관리에서의 책임감을 보여주었다면서 이는 해양 생태 환경 보호 면에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한층 더 응집시키는 데 요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푸른 바다와 맑은 물을 지키자 세계와 동행하는 중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0: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1: 그렇지.
0: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습 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절약과 경사 간소화를 창도하고 있는 강서성 남창시 안성지역사회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나우루 인민의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중국의 흔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종림을 떠밀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이른바 나라의 리익이 된다면 목숨도 기꺼이 바치거늘 어찌 화가 두려워 복만 따르려 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을 수행하고 개혁을 추진하려면 필연적으로 기존의 리익 구도와 일부 사람들의 리익을 건드리게 되며 이 때문에 일부 쟁의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수행하고 개혁을 추진하고 모순을 해결하다 보면 쟁의는 물론 질책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돌을 물에 던져도 잔물결이 있는데 사업에서 큰 업적을 이루려면 더 말할 나위 있습니까? 쟁의가 두려워 몸을 사린 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공산주의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 면의 쟁의에 대해 우리는 냉정하게 대하고 이성적으로 분석해 옳은 일이라고 확신하고 실천 속에서도 옳은 일임이 증명됐다면 물러서지 말고 설사 루명을 쓰고 욕을 먹더라도 서슴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 문과 이 혹을 풀어주고 공감대를 모으는 사업을 잘해 최대한 리해와 지지를 쟁취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비판이 합리한 면이 있으면 허심하게 받아들이고 적극 개진해 보다 과학적이고 완비화한 사업 방안과 정책과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지력과 인내력, 자제력뿐만 아니라 담력과 책략도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일에 있어서 견지하고 성사시키기만 하면 쟁의는 자연히 가뭇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넷째, 원칙을 견지하고 과감하게 투쟁해야 합니다.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중요한 품격이며 간부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일부 간부들은 조화로움을 귀하게 여긴다는 화위귀를 잘못 이해하고 맹목적으로 관용과 화목만 중시하면서 무궐호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 원칙 문제에서 입장이 모호하고 원칙적 시비 문제에서 개명한 신사가 되며 불량 현상을 방임하고 지어 어떤 이들은 팔방미인을 자처하거나 배경과 동향을 살펴 말을 하고 일을 처리하면서 바람 부는 대로 쏠리는데 이런 현상은 당성 원칙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단호히 시정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자에게 있어서 무궐호인은 결코 진정한 호인이 아닙니다. 호인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공심이 없이 사심으로만 가득 차 있으며 정기가 없이 속되기만 합니다. 그들은

0: 들어왔습니다. 공자는 향원은 덕을 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매사에 시비를 가르지 않고 온 골 사람들의 미움을 사지 않는 무골호인은 사실상 덕을 해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들을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 나쁜 짓을 하는 자이라고 여겼습니다. 홍두몽에서는 이들을 자기가 덕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의 미움을 사지 않으려는 사람이라고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절약과 경사 간소화를 창도하고 있는 강서성 남창시 안성지역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정에서 분발하자.

강서성 남창시 만리관리국 초현진 안성지역사회의 행복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붉은색 대형 초롱이 높이 걸려있고 유리문에는 금박으로 된 희자가 붙어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 주민인 강일이가 바로 이 식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급 차량 행렬도 없었고 비싼 값을 자랑하는 화려한 잔치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에는 빨간색 테이블 보를 덮은 원형 테이블들이 가지런히 놓여있고 그 위에는 동네 이웃들에게 익숙한 가정식 요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웃 왕 아주머니가 강동무 신랑 신부 두 분 앞날이 창창하길 바라내라고 축복을 전하면서 찻잔을 들어 올리자 신랑과 신부가 다가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자리에는 술을 권하는 사람도 따로 없었지만 사람들은 마음 편히 즐겁게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이 훈훈하고 따뜻한 광경을 촬영하면서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참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신랑의 고모 장 아주머니는 결혼은 인생의 큰일이만큼 집안에는 원래 시내 대형 호텔에서 치르려 했지만 젊은이들이 지역사회 행복식당에서 하겠다고 주장했고 어르신들은 처음엔 못마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부부가 어르신들에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여주자 어르신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시내 대형 호텔은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장소와 음식 비용이 만만치 않아 수만 원이 든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역사회 당지부석이 호려하는 행복식당은 가격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지 신선식재료를 사용해 양도 많고 맛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장 아주머니는 시식하는 날 식당 요리사가 차린 풍성한 요리를 드시고 난 어르신들이 입맛에도 맞고 호텔보다 실속 있다며 즉석에서 허락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호려하석기도 결혼식에 참석해 행복식당은 처음에는 링근로인 2천여 명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그러다 주민들과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우루 인민의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중국의 흔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나우루 메농구의 한 공사 현장 가장자리에서 토지관리부의 체메인 스코티 장관이 이곳에 나우루 최초의 대형 스포츠 체육장을 건설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나우루 인민 모두가 이런 경기장을 간절히 기다려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뒤로 회백색으로 되메운 흙이 열대지역 강한 해비철에 하얗게 빛나고 세대의 대형 굴착기가 나란히 작동하고 있었으며 지면에는 오렌지색 콩과 검은 체인으로 둘러쳐진 안전 펜스 사이로 강철 말뚝들이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나우루 스포츠센터 프로젝트의 말뚝 기초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세기 나우루는 린산형 과잉 채굴로 인해 회백색 산호석 기둥과 깊은 구덩이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현재 버려졌던 광산 폐허 위로 현대적인 스포츠 경기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경 건축설계연구원의 현장관리팀 책임자 증거는 폐광이었던 프로젝트 용지는 지질 조건이 복잡하고 공사 난이도가 높았다며 대규모 되메우기와 지반 개량 작업을 통해 중국은 비로소 건설이 가능한 부지로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우루 스포츠센터는 다기능 종합체육관, 표준 육상 트랙 축구장, 부대 훈련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지금은 말뚝 공사의 핵심 단계에 진입해 전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대학교 나우루 분학교 알라만다 라오티 교장은 중국 정

정부와 인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우리는 2028년 미크로네시아 경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중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사실상 어떤 경기도 치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락권의 섬으로 불리는 나우루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로 인구는 약 12,000명에 불과합니다. 스포츠 센터가 들어서는 곳처럼 내륙 대부분이 오랜 영광 채굴로 형성된 석회암 지대이기에 직접 미용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은 좁은 해안가에 모여 살며 농경지와 담수가 부족해 일상 생필품은 항공편이나 원양 컨테이너 선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우루 남서부에 위치한 아이워항은 이 작은 섬이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중국 기업이 시공 중인 아이워항 부두 현대화 프로젝트는 이미 대부분의 공사를 마쳤습니다.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닷물이 콘크리트 방파제에 부딪히고 부두에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컨테이너가 질서 정연하게 쌓여 있습니다. 아이워항에서 멀지 않은 섬중심지대에는 태양광 패널들이 정연하게 배열되어 햇빛 달에 금속 질감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중국 기업이 건설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나우루 공용사업회사 수석집행관 앤서니 디마필리스는 태양광 프로젝트 가동 이후 수입연료 의존도가 낮아지고 탄소 배출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태평양 지역 전체가 친환경 에너지로 나아가는 데 있어 리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가 지면 중국 광동성 방문시가 기증한 500개의 가로등이 섬 곳곳에서 불을 밝힙니다. 흰 불빛이 해안 근처 공터를 밝히며 주민들의 저녁 여가 시간을 비춥니다. 또한 강문 농업통제그룹이 지원한 무토양 재배식물 공장은 현지 주민들에게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지 애기구 슈퍼마켓에서는 식물 공장에서 재배한 채소를 매주 3번 판매합니다. 방금 양상추 한 봉지를 구매한 현지 주민 킹스턴은 현지에서 재배한 채소는 수입산보다 훨씬 신선하다며 신선함은 곧 건강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우루 아디앙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협력 강화는 나우루 경제에 거대한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다며 경제 전환이 이제 막 시작했고 향후 몇 년 안에 더 많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우루 주재 중국 대사인 여진은 중국과 나우루 수교 2년 만에 쌍방은 공동상해, 공동건설, 공동향유, 개방 친환경, 청렴 고표준, 민생 예택, 지속가능의 원칙하에 1대1로 공동건설에서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콧불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 나는 날카로운 불로 영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0: 자유롭게 논이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4: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2: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우리 피부 표면에는 거의 200만 개에서 400만 개에 달하는 땀샘이 있습니다. 운동하거나 고온 환경에 있거나 감정이 격해질 때 피부의 땀샘에서 땀이 분비되고 등발과 방열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여 신체의 과열을 방지합니다. 이때 땀은 모두 명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느끼지 못할 때도 우리는 항상 땀을 흘리고 있는데 주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런 땀을 불현성 출한이라고 합니다. 특히 겨드랑이 등 부위에서 특수한 땀샘이 있는데 이를 대한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겨난 땀은 끈적거리고 기름기가 많으며 단백질, 당분이나 암모니아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분이 세균과 만나서 촉매작용을 일으키면 땀 냄새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지면 우리가 말하는 액취증이 발생합니다. 정상적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제 표면이 약 1.75평방미터입니다. 환경 온도가 각각 22도, 27도와 30도일 때 휴식 상태에서 매일 눈이 띄지 않은 땀의 총량은 각각 381ml, 526ml와 695ml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일 피부에 거의 음료 한 병에 달하는 땀이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을 제외하고 피부 자체에서 끊임없이 분비되는 피지와 죽은 각질 세포 그리고 급증하는 세균들이 피부 표면에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눈에 띄게 땀을 흘리지 않더라도 신체 청결과 기본 위생을 위해서 적당한 목욕 빈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리병군 씨의 소힘줄과 소천엽이라는 글을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순망치한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연병가사 옆에 한미화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꽃마음이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강농해농 분홍지원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농융합발전을 견지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념을 강화하여 강농해농 분홍제도에 대한 보완을 더농융합발전이라는 대구도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며 농업에 대한 공업보조와 농촌발전에 대한 도시발전의 견인 역할을 강화하고 도농 간 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쌍방향 이동을 촉진하여 공업과 농업이 서로 촉진하고 도시와 농촌이 서로 보완하며 조화롭게 발전하고 공동으로 보행하는 신형의 공업과 농업의 관계,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서둘러 형성해야 합니다. 녹색 생태의 방향을 견지해야 합니다. 녹색은 농업의 바탕색이고 아름다운 향초는 아름다운 중국 반도의 기본 요소입니다. 반드시 록수 종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록색 생산과 생활 방식의 보급을 지지하며 향촌 생태에 대한 보호 및 복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농업 생산, 농촌 건설, 향촌 생활 생태의 선순환을 촉진하여 자원이 절약되고 환경에 리롭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장의 협동적인 추진을 견지해야 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논할 수 없기에 정책 제공을 강화하고 지원 효능을 향상시키며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능력에 맞게 추진하여 발전 단계를 뛰어넘거나 재정의 감당 능력을 뛰어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화 개혁 방향을 보존하지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 규칙을 존중하고 개혁으로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시를 돌려 유효한 시장과 유능한 정부가 보다 잘 결부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결정은 현재를 입각하고 미래를 지향하면서 강농해농 분홍지원 제도를 보완할 때 대하여 체계적인 포치를 하고 현 시기와 금후 한 시기의 중점 과업을 명확히 했습니다.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체제와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식량 안전은 국가의 대업입니다. 강농해농 분홍지원 제도를 보완하려면 농업 종합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식량 안전 기반을 전방위적으로 다져야 합니다. 식량 재배 농민에 대한 수익 보상 기제를 서둘러 완비하고 가격 보조, 보험 등 정책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식량 등 중요한 농산품의 가격이 합리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추진하고 식량 최저 수매가와 비축, 수출 등 조정 정책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가격이 안정되게 함으로써 식량 가격의 하락으로 농민의 리익에 해를 주는 현상과 식량 가격의 인상으로 이민 대중들에게 부담을 도해주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농업보조금 정책 체계를 최적화하고 보조의 정확성과 경력 효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다차원의 농업보험을 발전시키고 농업보험의 범위 확대, 기준 인상, 제품 증가를 추진하여 각 류형의 농업 경영 주체의 다원화 보험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농업 경영의 효익 증대를 촉진하는 데 착안하여 농업 경영 체계를 보완하고 신형 농업 경영 주체 지원 정책을 농민의 소득 증대를 이끌어 나가는 것과 연결시키도록 추진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농업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농업의 적정 규모화 경영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부분 식량 주산지가 식량 생산량이 높으나 경제가 취약하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비춰 식량 생산지와 식량 소비지의 성급 간 수평 리익 보상 기제를 통일적으로 수립하며 리익 보상 방식을 혁신하고 보상 경로를 확대하여 식량 주산지가 식량 생산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고 식량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식량 매매 및 비축관리 체제 기제 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감독관리 모델을 구축하며 응급 공급 보상 능력을 강화하여 대국의 곡창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식량 절약 및 감손이 곧 생산량과 공급 증대라는 이념을 강화하고 식량 및 식품 절약 장기 효과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전 농촌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시적인 재빈곤 및 빈곤 방지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현식이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 확대하는 데서의 전반적인 정세는 매우 좋으며 효과적인 재빈곤 방지 모니터링 및 지원 기제를 구축하여 재빈곤 현상이 규모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마지노선을 확고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재빈곤 및 빈곤 초래 위험이 여전히 객관적으로 존재하기에 과도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일부 저소득 농민이 질병사고,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재빈곤 또는 빈곤 초래가 생길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제도를 통해 적시 발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재빈곤 방지 모니터링 및 지원 기제의 예기 경보 및 대응 역할을 잘 발휘하여 탈빈곤 인구와 탈빈곤 지역의 지원 정책을 잘 연결시키고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여 규모적인 재빈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농촌 저소득 인구와 미발달 지역에 대한 계층별, 의료형별 지원 제도를 수립하여 재빈곤 방지 지원 정책과 농촌 저소득 인구 지원 정책의 연결과 통합을 추진하고 지원 조건에 부합되는 농촌 인구를 모두 상시화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책의 최저 보상 지원을 받아야 하는 탈빈곤 인구와 정상적인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능력 있는 인구를 분리하여 의료형별 관리를 실행함으로써 노동 능력을 상실한 인구에 대해서는 종합성 사회 보장 조치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노동 능력 소유 인구에 대해서는 산업 취업 지원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미발달 지역에 대한 상시화 지원 기제를 수립하고 계층별로 책임지고 의료형별로 지원하는 제도를 실행하며 미발달 지역에서 공공소비세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특색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며 발전의 내적 동력을 증강하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난관 돌파 기간에 방대한 빈곤 구제 자산을 형성했는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에 대한 국가 투입을 자산화하는 장기 효과 관리 기제를 완비하여 지속적으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역에서 보민 산업을 발전 촉진하는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부부 아리랑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리병군 씨의 소힘줄과 소천엽이라는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영길에서 보낸 택배 한 상자가 도착했다. 친구가 보내준 조선족 전통 음식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전화할 적마다 나는 빠짐없이 친구에게 부러움을 표시하고 난다. 다른 건 몰라도 영길에서 조선족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복받은 일이라고 말이다. 얼마나 많은 입맛 돋구는 음식들이 영길에 있는가. 친구는 그게 뭐 대수냐는 투로 심드렁하게 말한다. 내가 사는 도시는 조선족 음식점이 드물다. 게다가 교외라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아내는 한족이라 우리 음식에 익숙치 않다. 다행히 나는 가리는 음식이 없어 아내가 꼭 집밥을 지어야 한다는 부담이 없다. 그 예전에 우리 집은 거의 매일 밥상에 쌀밥을 올렸지만 아내 집은 1년 내내 쌀밥을 먹는 횟수가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다. 대신 면이나 만두로 끼니를 때운다. 아내가 여러 끼를 연달아 면으로만 먹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다행히 나는 무엇이든 잘 먹는 터라 식사 문제로 불편했던 적은 별로 없다. 그래도 조선족인지라 가끔은 매운 음식이 몹시 당길 때가 있다. 온통 볶음 요리만 계속 뛰다 보면 시원한 무침이나 냉채가 절실히 생각난다. 친구는 내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서인지 가끔은 냉면, 순대, 떡볶이, 명태, 육개장, 찰떡, 김치, 깍두기 등 조선족 전통 음식들을 이것저것 사서 포장해 보내준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지만 친구가 보내준 음식에는 특별한 맛이 있다. 택배 상자를 뜯을 때마다 나는 마치 어린 아이처럼 기분이 좋아진다. 그날도 나는 소힘줄 반찬 한 봉지를 꺼내 밥상에 올려놓고 유모차를 끌며 왔다 갔다 하다가 참지 못하고 몇 개를 집어먹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혀를 차면서 웃었다.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그 정도예요. 아내 말처럼 동네 슈퍼마트에서도 소힘줄 반찬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맛은 영길에서 만든 것과는 달랐다. 기름 냄새가 심하고 무엇보다 맵지 않았다. 나는 손에 묻은 양념을 빨면서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소학교에 다닐 적 점심 도시락을 싸고 갈 때면 가끔 밥만 가져가곤 했다. 학교 가는 길에 매점에 들러 소힘줄 반찬 한 봉지를 사면 그게 반찬이었다. 50전짜리 조그만 봉지였지만 그 매운맛에 호호 입김을 불며 밥 한 도시락을 뚝딱 비울 수 있었다. 가끔 매점 아주머니가 실수로 한 봉지를 샀는데 두 봉지를 겹쳐서 주는 날이면 그날은 정말 횡재한 기분이었다. 얇은 비닐봉지라 두 개가 겹쳐도 잘 보이지 않았으니 그런 재수선 날도 가끔은 있었다. 눈 오는 날 매점에 들러 50전을 내고 소힘줄 반찬을 사 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친구가 보내준 그 소힘줄 반찬을 먹을 때면 겨울날 매점 앞에 모여 소힘줄 반찬을 나눠 먹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귓전에 들리듯 하다. 소힘줄 반찬을 손으로 집어먹는 내 모습을 보며 문득 할머니 이야기가 떠올랐다. 비슷한 듯 다른 역시 소와 관련된 일화였다.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1년 전에 돌아가셔서 나는 사진으로만 뵈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덩치가 우람하시고 성격도 호방하셨다고 한다. 열 자매를 키운 할머니가 그냥 고만고만한 성격이었을 리 없으리라. 그 시절 열 식구를 먹여 살리느라고 살림이 무척 어려웠다고 한다. 할머니는 유난히 소천엽을 좋아하셨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없는가 보다. 어느 겨울 설을 앞둔 장날이었다. 할머니는 큰 마음을 먹고 소천엽을 한 줌 사시었다고 한다. 장에서 집까지는 소수리로 거의 심리길이었다. 추운 겨울날 소수리에 몸을 싣고 돌아오는데 천엽 생각이 간절하셨나 보다. 할머니는 길 한복판에서 수레를 멈추게 하셨다. 그리고 길가 도랑의 얼음을 깨고 그 물에 소천엽을 씻어 양념도 없이 그 자리에서 꾸역꾸역 찢어서 잡수셨다고 한다.
집에 와서 초장에 찍어 먹을 것을 왜 그토록 급하게 드셨을까? 나는 아버지에게서 그 얘기를 들은 후로 오랫동안 그 장면을 떠올리곤 했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할머니였지만 눈 내리는 겨울날 길가에 소수레를 세우고 도랑물에 천엽을 씻어 드시는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그만큼 음식이 귀했던 시절이라 더욱 가슴에 남는 이야기다. 지나간 세월이 이야기지만 생각할 때마다 많은 감회가 든다. 음식이란 참 별것 아닌 듯 하면서도 우리를 그 시절로 데려가는 힘이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하는 식사만큼 우리 삶에 밀착된 것도 드물다. 소힘줄 반찬 한 가닥이 불러낸 어린 시절에 눈 오던 겨울 이야기와 소천엽 한 줌이 되살려낸 할머니의 간절했던 겨울날의 이야기. 밥상 앞에서 우리는 그날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때로는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기도 한다. 먹고 또 먹어도 새로운 오늘의 식사처럼 음식은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오랫동안 남아 울린다. 어쩌면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함께 했던 시간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는 생각을 해본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운 동년을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강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순망 치한, 춘왕 치한입니다. 입술 순, 이를 망, 이치, 찰한으로 구성된 순망 치한은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가까운 사이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게 어려움을 비유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춘추시대 말 진나라 흥공은 괭나라를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괭나라로 가려면 반드시 우나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고민을 하던 흥공에게 대부 순식이 한 가지 묘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나라 왕은 매우 탐욕스럽다고 알려졌습니다. 폐하께서는 아끼는 천리마와 귀한 옥을 그에게 선물한다면 틀림없이 기뻐하며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흥공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가 가진 보물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 만약 우공이 선물만 받고 길을 내주지 않다면 그땐 어찌하겠는가. 이에 순식은 흥공을 설득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잠시 옥을 별채에 맡기시고 준마를 울타리 밖에 풀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괭나라를 손에 넣고 돌아온 길에 우나라를 공격하여 옥과 천리마를 되찾으면 되지요. 순식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흥공은 곧바로 우왕에게 천리마와 옥을 선물했습니다. 과연 우왕은 기뻐하며 괭나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는 진나라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우나라 대부 공지기가 진나라의 속셈을 알아채고 우공에게 간언했습니다. 강대국인 진나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귀한 것을 줄 리가 없습니다. 절대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괭나라와 우나라는 한 몸이나 다름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지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했습니다. 순망치한 두 나라가 소국임에도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순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진에게 길을 내준다면 하루도 가기 전에 이 나라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궁지기가 긍휼 만류했지만 우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진나라 순식은 대군을 거느리고 우나라를 거쳐 괭나라로 쳐들어갔고 괴에서 대승을 거둔 진나라는 돌아온 길에 우나라를 정복하고 우공을 사로잡았습니다. 순식은 옥과 준마를 다시 찾아 진헌공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네, 순망치한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뜻으로 가까운 사이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어서 공간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정말일까? 몸과 마음의 관계를 연구하는 정신 신체의학의 연구 결과와 행복과학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증명된 사실인 듯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결혼도 잘하고 취직도 잘되고 승진도 잘되고 병에도 덜 걸리고 심지어는 장수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긍정성만은 삶의 보약이 없는 셈입니다. 긍정성을 해치는 대표적 질환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부정적 사고를 강화시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똑같은 주변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이 그대로인데 우울증이 찾아오면 회색빛으로 보입니다. 나를 이해해준 이 하나 없고 세상에 고립된 외로움마저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긍정성에 반대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우울증에 걸리면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도 어려워지고 만성질환과 암이 새로 생겨나거나 더 악화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내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 스트레스나 우울감으로 마음이 편치 않으면 대번에 드러납니다. 미간의 주름이 대표적인 스트레스 주름입니다. 피부를 만져보면 야들야들 연약하지만 사실 우리 몸의 최전방 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는 위기관리를 하는 스트레스 시스템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이 호전될수록 미간의 주름이 잡히는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한 피부과 의사가 우울증 환자에게 보톡스 주사로 주름을 펴주었더니 우울 증세가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우울증을 치료해 피부를 젊게 만든다고 연구를 하니 피부과 의사는 피부를 젊게 만들어 우울증을 해결했다고 서로 경쟁하는 모양일 것 같습니다. 표정은 신경을 통해서 조정받기 때문에 뇌의 감성 시스템의 걱정 주름이 펴지면 얼굴 주름도 펴집니다.

반대로 얼굴 표정을 피면 신경을 통해서 감성 시스템이 자극을 받아서 마음의 걱정 주름도 펼 수 있다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네, 웃음 치료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 예를 들면 암 환자들을 억지로라도 웃게 만들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것이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 암 치료 경과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네, 웃는다고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최소한 투병 생활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준 역할은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성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웃는 사람을 보면 나도 그 얼굴을 모방해 웃게 되고 결국 내 감성 시스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부터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스마일 서비스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너만의 길이란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연변가사협회 한미화 선생님을 모시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연변가사협회 한미화입니다. 양천은 21년부터 협회 시상교실에서 노래와 악미를 배우면서 젊은 시절에 이루지 못한 꿈을 펼치면서 즐거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김강렬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작품들은 연변은 물론 국내외에서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협회에서 창작한 노래를 약 20곡 넘어 여러 무대에서 수십 차례로 불렀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좋은 작품들을 열심히 부르면서 보람찬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노래를 받아들여 보았습니다. 네, 특히 그 바다의 노래는 네, 넓고 푸른 바다의 전경과 네, 자유로운 감정을 담은 네, 대표적인 가요인데 네, 이 노래를 처음 접했을 때 받은 첫 인상은 어땠습니까?
2: 예, 저희 생각은 이 노래는 민요입니다. 민요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의 순결과 삶의 지혜, 기쁨과 슬픔이 깃든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의 노래는 바다와 싸우면서 살아온 어부들의 한과 신명, 바다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푸른 물결 우러 떠다니는 듯한 자유로움과 동시에 우리 민족으로서의 바다에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무게를 느끼게 됐습니다. 바다의 노래는 저에게 우리 민족이 뿌리를 잊지 않게 하는 소중한 유산이며 앞으로도 그 애착을 담아 많은 이들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민요에 대한 나의 애착이자 사명입니다.

0: 네, 그리고 저국의 어머니는 그 저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그리움이 담긴 곡인데, 네, 스님께서 이 노래 속에 그 저국 어머니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1: 예, 이 노래는 우리 연변가사협회 김광래 회장님이 작사하고, 한국에 계시는 김문웅 선생님이 작곡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고향이나 부모님 품을 떠나서 살아보면서 더 깊이 와닿는 노래입니다. 해외에서 오래 지내는 형제 자매나 명절이면 더 그리워지는데,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되자 어머니 품과 내 조국이 한순간에 겹쳐 보였습니다. 바다를 건너 멀리 간들 있으랴라는 구절에서 찾았던 그림이 터져 나와서 자연스럽게도 따라 부르게 되었고, 저는 이 노래들이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무대에서 독창으로 불러왔습니다.

선생님이 작사하고 허순자 선생님이 작곡으로서 연변간반 김서영 가수가 불렀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어봄이라 할까요? 라는 물음에서 혼자의 노력으로는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도 피고 나도 피어 천만송이라는 다음 구절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완성되는 봄이구나. 너도 나도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납시다. 는 대목에서는 저절로 해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 큰 소리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부를수록 내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함이 퍼져나갔습니다.

0: 네. 고향은 그 연변 조선족의 고향, 사랑 그리고 향수 정서가 가득 담긴 대표곡으로 생각되는데, 네, 선생님께서 느끼는 그 고향 연변의 매력 그리고 이 노래에 담긴 진심 어린 감정을 좀 어떻게, 네, 말씀해 줄수 있겠습니까?
1: 예, 이 노래도 역시 우리 연변 가상에필 최미영 작사, 백희남 작곡으로 되었는데요. 노래말에 마음을 뺏겨주며 부르고 싶었습니다. 저 하늘 위에 노을빛 눈부셔 강 건너 바라보니 마음속에 이 첫 소절에서부터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단풍잎이 물든 마을을 빨갛게 타오르는 능금 나무의 고귀함까지 마치 제가 어릴 적에 보았던 고향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0: 했습니다. 우리 품을 피어나는 아름다운 내 고향이라는 구령 구절에서 그림과 자부심이 함께 올라와 어느새서도 모르게 한 편의 시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내 노래와 함께 따뜻한 인사말을 좀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0: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아름다운 노래말을 감동적인 선율로 저에게 큰 울림을 주신 작사가와 작곡가 선생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변가사협회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이 길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청취자분들께 노래의 깃든 정서와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포근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하면 즐기며 젊어집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이 세상은 더 아름답습니다. 연변 가사협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협회가 더욱 희황찬란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그 곡으로 한미화 선생님이 부른 노래 내 고향을 보내드리며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이어지는 프로도 계속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평양에 도착하여 조선에 대한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이 마련한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이 마련한 환영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6월 8일 정심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이 전용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해 조선에 대한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시경 습근평 주석이 탑승한 전용기가 공항에 도착하자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가 공항에서 마중했습니다. 습근평과 부인 평료원이 손실 문을 나서 트랩을 내려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습근평 주석은 반갑게 악수를 나눴고 조선의 청소년들이 습근평 주석과 부인 평료원에게 꽃을 드렸습니다. 채기, 왕이 등 수행인원들이 같은 비행기로 도착했습니다. 조선 주재 중국대사 왕아군이 공항에 나와 맞이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6월 8일 점심 조선 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을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공항에서 김일성 광장으로 가는 길에 조선 민중들이 도로 양편에 떨쳐나서 손을 흔들며 습근평 주석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김일성 광장 주황에는 조중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대형 초상화가 걸리고 초상화 양측에는 중조 양국 언어로 조중 친선은 영원하리 불패의 조중 친선 단결 만세라고 적힌 현수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두 나라 국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가운데 환영 군중들이 환희로 가득 차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습근평과 부인 팽려원이 탑승한 차량이 도착하자 기병대가 줄을 지어 맞이하였고 군악단이 환영곡을 연주했습니다.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가 광장에서 영접했습니다. 습근평 부부와 김정은 부부는 각기 상대 측 수행원들과 악수하며 인사했습니다.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가 함께 사열대에 올랐고 군악대는 중조 양국의 국가를 연주했으며 21발의 내포가 울렸습니다. 습근평은 김정은의 동행하에 조선인민군 3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의장대 대원들은 조선으로 습근평 동지 옥체 건강을 기원합니다 라고 높이 외쳤습니다. 이어 습근평은 김정은과 함께 분별식을 관람했습니다. 광장에서는 한어와 조선어 환영표어가 달린 알록달록한 고무풍선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평양 각계 군중과 소년 아동들이 명절 옷차림을 하고 손에 깃발, 꽃과 풍선을 들고 중조 친선 구호를 높이 외치며 열렬한 박수와 환호로 방문원 중국 귀빈들에게 가장 진심 어린 환영을 표했습니다. 습근평과 김정은은 붉은 주단을 따라 걸으며 환영 군중과 어린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이어 습근평과 팽려원이 차를 타고 금수산 영빈관에 도착해 투숙했고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가 직접 영빈관까지 동행했습니다.
0: 현지 시간으로 6월 8일 오후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이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근평은 7년 만에 다시 아름다운 평양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각별히 친절하게 느껴진다고 표했습니다. 나는 총비서 동지와 함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신실의 종조관계에 대한 포괄적 설계와 전략적 지침을 강화하고 종조관계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며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량국과 량국 이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고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과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습근평은 중국과 조선은 모두 공산당이 이룡다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조 전동 친선은 쌍방의 공통된 리상과 신념, 목표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깊은 의력사적 촉적과 견고한 정치적 기반, 튼튼한 정치적 유대를 갖고 있습니다. 세대를 이어 친선을 쌓고 운명을 같이하며 서로 지켜주고 서로 돕는 것은 시종 종조 관계의 선명한 특징입니다. 국제 정치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 당과 정부가 종조 두 나라 전통 친선 관계를 깊이 중시하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김정은 총비서 동지가 조선 사회주의 사업을 용도하고 있는 데 대한 확고한 지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쌍방의 공동 리익과 량한 전략적 환경을 수호하려는 결심에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석군평은 가속화되는 세계 백년 변곡 앞에서 쌍방은 높은 곳이 올라 멀리 내다보며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량당 량국 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지혜를 얻고 인류 역사 발전의 대체 속에서 기회를 포착해 중조 전통 친선 관계에 새로운 시대적 의미와 강력한 동력을 부여하고 량국의 사회주의 사업과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더 아름다운 전망을 개척해야 합니다. 습군평은 종조 관계 발전에 관한 네 가지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고위층 교류와 왕래를 선조적 정치적 상회 신뢰의 기반으로 다져야 합니다.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은 종조 관계의 가장 큰 우세입니다. 나는 총비서 동지와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종조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높이 오르도록 이끌 것입니다. 올해는 종조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돌씨 되는 해입니다. 쌍방은 성대한 기념 행사를 개최해야 합니다. 량당 관계는 종조 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선조적 역할을 하므로 각 계층 제 분야에서 량당 간 친선 왕래를 더 확대하고 활성화하여 당 관리와 국정 운영에 경험 교류와 참조를 심화해야 합니다. 쌍방은 외교, 집법, 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고 나와 총비서 동지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철저히 리행하여 중조 관계 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둘째, 인민을 위한 복지를 목표로 삼아 실무적인 협력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중국은 조선과 발전 전략 간 접목을 강화하고 경제, 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의료보건 등 분야에서 실무적인 협력을 확대해 량국 인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쌍방은 국경 통상구의 전면적 재개통과 민항 정기편, 국제 료객 열차 운영 체계를 계기로 인원 왕래를 확대하고 서로를 향한 량방향 접근을 실현해야 합니다. 셋째, 우회 계승을 동력으로 삼아 민심 소통의 누대를 더 긴밀히 해야 합니다. 종조 사이의 피로 맺어진 전통 친선은 두 나라 인민의 공통된 소중한 자산입니다. 중국은 조선과 함께 조선 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기념시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며 특색 있는 혁명 전통 교육과 청소년 사상 교육을 실시해 량국의 혁명 유전자와 전통 친선을 잘 이어갈 것입니다. 중국은 조선과 함께 각자의 우세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교육,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언론, 청년, 지방, 우호도시 등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종조 전통 친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할 것입니다. 넷째, 공정과 정의를 리념으로 삼아 전략적 협력 내포를 풍부해야 합니다. 인류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나는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과 네 가지 글로벌 창의를 제기해 세계 질서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려 합니다. 이는 조선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시아는 중조 등 지역 국가들이 삶의 근거지로 삼는 곳입니다. 중조 량국은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주권, 안전, 발전 리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김정은은 습군평 총수기 동지가 7년 만에 다시 조선을 방문했고 습군평 총수기 동지는 조선 이민이 가장 존경하는 귀빈이며 우리는 가장 성대하고 열렬한 환영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올해 첫 해외 방문으로 평양을 찾은 것은 조중 관계에 대한 고도의 중시와 우호적인 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조선에는 큰 고무가 됩니다. 이번 방문은 오랜 시련을 견디며 줄곧 자주와 정이라는 역사적 정의에 편에 서 있는 조중 관계가 얼마나 불패의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중 두 나라의 특수성은 서로 이웃나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량측이 깊은 전통 친선과 공동의 리상신념을 갖고 이를 서로 소중히 여기고 대를 이어 전승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습금평 총서기와 북경에서 회담을 한 후 양국 관계가 제 분야에서 활발하게 발전하며 양국 인민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 동지가 신시대 조중관계 발전에 대해 지시한 중요한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조선의 각 부문은 중국의 동지들과 함께 전력을 다해 이를 전면적으로 실행해 경제무역, 기반시설, 과학기술, 교육, 인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이 새로운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당간 경로를 통해 경험 교류와 상호 참조를 강화하여 조선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소중한 조력이 되고 조선 인민이 중국 인민과 함께 현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김정은은 습금평 총서기 동지의 지도 아래 중국이 세계가 놀랄 만한 발전 성과를 거두고 국제적 위상이 크게 도약한 것을 조선은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동지가 제기한 인류 운명 공동체 리념과 4대 글로벌

0: 상인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심원한 의의가 있으며 세계 인민의 지지와 찬성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제사회는 전례 없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조선은 시종일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핵심 리익을 수호하는 중국의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입니다. 신시대 조중친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선택이자 시대의 필요이며 조선이 시종일관 더틈없이 견지하는 전략적 선택이자 확고부동한 전략적 의지입니다. 우리는 전과 마찬가지로 조중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적 사업으로 삼아 조중관계를 국가관계의 모범으로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1: 중공조항 청석이이며 국가주석인 습근병과 부인 팽려원이 6월 8일 저녁 몽란관에서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마련한 환영연회에 참석했습니다. 몽란관으로 가는 길 양편에는 민족 복장을 차려입은 열정적인 민중들이 습근병 주석의 차량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몽란관 연회장은 화려한 등불과 활짝 피어난 꽃들로 장식되어 경사스럽고 열렬한 분위기로 차넘쳤습니다. 저녁 7시경 습근병 주석과 부인 팽려원 여사가 몽란관에 도착하자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열정적으로 맞이했습니다. 양당 양국의 최고 지도자 부부는 친절하게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조선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대례를 지어 환영과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습근병 주석과 팽려원 여사가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의 안내를 받으며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장례의 모든 참가자들이 기립하여 환영했습니다. 열렬한 박수 소리 속에서 습근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기 축사를 했습니다. 습근병 주석은 중조 두 나라는 산과 물이 있다 있고 운명을 함께하는 관계이며 중조 전통적인 진

0: 호조 조약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로서 중조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김정은 총비서와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전도와 운명이라는 전략적 높이에서 시대적 대세를 파악하고 양국 인민의 공동 염원에 순응하며 고위층 내방을 강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며 실무 협력을 확장하고 민심 소통을 증진함으로써 중조 관계의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추진하고 함께 손잡고 양국 사회주의 사업의 더 아름다운 전망을 개척하며 인류 사회의 지속적인 진보를 촉진하기로 한결같이 인정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 승리적으로 소집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는 조선 당과 국가 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전략적 계획을 세우고 중대한 포치를 함으로써 조선의 사회주의의 새로운 전면적 발전기를 열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이웃, 좋은 벗, 좋은 동지로서 중국은 김정은 총비서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주황의 굳건한 령도 아래 조선인민이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제시한 목표 과업을 순조롭게 완수하고 조선의 사회주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도록 추진하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 당과 정부, 인민을 대표해 습근평 주석의 방문에 가장 진심어린 환영을 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평양 곳곳이 우호의 정으로 넘쳐나고 있다며 조선 당과 정부, 인민의 가장 존귀한 손님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올해 첫 해외 방문으로 조선을 찾은 것은 조중 두 당과 두 나라 관계에 대한 높은 중시와 조선의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가장 소중한 지지를 보여줍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9개월 만에 습근평 총서기 동지와 다시 만나 회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회담에서 새로운 정세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시대적 내포가 있는 조중 관계를 한층 더 추진할 것과 관련해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했고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와 지역 문제를 두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두터운 역사적 전통이 있는 조중 친선을 빠르게 앞으로 발전시켜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조선은 형제적 중국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기쁘게 생각하고 습근평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위대한 중국 인민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새 로정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 확신합니다.
1: 중공장 총서기며 국가주석인 습근평과 부인 팽교원 여사가 6월 8일 전후 조선노동당 주황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부인 리설준 여사와 동행하에 평양 체육관에서 조선 각계 군중들과 함께 특별 문예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21시경 습근평 부부와 김정은 부부가 함께 체육관 주석대에 올랐습니다. 현장 관객과 공연자들은 열렬한 박수와 환호성으로 환영과 경의를 표했습니다. 격정적이고 기세가 웅장한 공연은 중조 이민 사이의 친선의 정열로 차넘쳤습니다. 공연자들은 가요, 무용, 잡기 등 형식으로 7년 만에 조선을 방문한 습근평에 대한 열렬한 환영을 표하고 중조 전통적 친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를 기대하는 진솔한 정감을 전했습니다. 나와 나의 조국, 말리꽃, 붉은기 휘날리며 등 귀에 익은 노래는 현장 인원들의 강한 공명을 불러일으켰고 두건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습근평과 김정은은 공연진의 정체로운 공연에 무시로 박수를 보내며 경의를 전했습니다. 공연은 조중 친선은 영원하리라의 음악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조중 쌍방 대표들은 량당과 량국 최고 지도자의 부부의 명의로 공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고 공연의 성공에 축하를 피했습니다. 채기, 왕위 등이

오늘 이 시간에는 푸른 바다와 맑은 물을 지키자, 세계와 동행하는 중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8일은 UN 세계 해양의 날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인류와 해양 사이에 새로운 균형을 맞추는 데 주목했습니다. 취재를 받은 각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은 생태 우선, 체계적 관리를 견지하고 인류와 해양이 조화로운 해양 생태 환경을 힘써 구축하는 동시에 국제 협력과 다자 관리 기제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해양 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 계통은 최소 절반의 산소를 지구에 제공함으로써 지구의 폐로 불리웁니다. 그리고 인류의 해양 식량 창고로 전 세계 10억 이상 인구가 섭취하는 단백질이 주로 해양에서 옵니다. 유엔 세계 해양의 날 사이트에서 소개하듯이 해양은 인류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지만 당면 대형 어류떼가 대폭 줄어들고 수많은 산호초가 파괴당해 해양은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마다가스카르 국가해양연구센터의 전문가 헨리 라쿠투 누멘 자나헤리는 당면 글로벌 해양 생태 환경은 두 가지 뚜렷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기후변화가 가져다준 관련 도전이 해양 생태 계통의 균형을 깊이 있게 개변시켜 산호의 백변증을 가속화하며 해양 생산력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세 플라스틱과 공업 농업 배수, 연해 수체의 부영양화 등 해양 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해양 생태 환경과 글로벌 식량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지속 가능 발전과 기후 위험 부담 평가 전문가 무스타파 세르비니는 장시기 동안 인류는 해양을 무궁무진한 자원으로 간주해왔지만 지금의 해양은 탄소 배출, 플라스틱 오염, 과도한 포획, 무질서한 공업 확장 등 지속 불가능 발전 모식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양 생태 환경 도전이 날로 준엄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국제사회는 행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캄보지아 환경 대신 얀소 파리는 당면 많은 나라들이 해양 보호구 범위를 넓히고 홍수림을 회복시키며 람셋 경제 전략을 강화하고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개진하고 있지만 해양의 건강 상황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전 세계 해양 보호 노력을 반드시 더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해양과 공존하는 근본 문제를 반성하는 것입니다. 베르데갑 생물학자 토미 멜로는 해양은 기후를 조절하고 주민을 공양하며 탄소를 흡수하고 경제 활동을 연결시킬 수 있다며

건들이 부두에 정연하게 정박해 있습니다. 올 5월 1일 12시부터 중국 4대 해역이 전면적인 해양 복철 금어기에 들어섰습니다. 유엔의 추산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에는 4천만 명이 해양 관련 산업에 종사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개발과 보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가 각국이 해양 관리를 추진하는 데서 반드시

0: 참조할 만한 중국 방안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올 1월 유엔 해양생물다양성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해 글로벌 해양관리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해양생물다양성협정 서명 시작 전날부터 즉각 협정에 서명해 첫진의 서명국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정 발효 전부터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공탁하고 첫진의 계약국으로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해양 생태 환경 보호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다자주의를 실천하는 중국의 긍정적인 염원을 보여주고 글로벌 해양 관리에서의 책임감을 보여주었다면서 이는 해양 생태 환경 보호 면에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한층 더 응집시키는 데 요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푸른 바다와 맑은 물을 지키자, 세계와 동행하는 중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습 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절약과 경사 간소화를 창도하고 있는 강서성 남창시 안성지역사회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0: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나우루 인민의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중국의 흔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종임을 떠밀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이른바 나라의 리익이 된다면 목숨도 기꺼이 바치거늘 어찌 화가 두려워 복만 따르려 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을 수행하고 개혁을 추진하려면 필연적으로 기존의 리익 구도와 일부 사람들의 리익을 건드리게 되며 이 때문에 일부 쟁의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수행하고 개혁을 추진하고 모순을 해결하다 보면 쟁의는 물론 질책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돌을 물에 던져도 잔물결이 있는데 사업에서 큰 업적을 이루려면 더 말할 나위 있습니까? 쟁의가 두려워 몸을 사린 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공산주의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 면의 쟁의에 대해 우리는 냉정하게 대하고 이성적으로 분석해 옳은 일이라고 확신하고 실천 속에서도 옳은 일임이 증명됐다면 물러서지 말고 설사 루명을 쓰고 욕을 먹더라도 서슴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 문과 이 혹을 풀어주고 공감대를 모으는 사업을 잘해 최대한 리해와 지지를 쟁취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비판이 합리한 면이 있으면 허심하게 받아들이고 적극 개진해 보다 과학적이고 완비화한 사업 방안과 정책과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지력과 인내력, 자제력뿐만 아니라 담력과 책략도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일에 있어서 견지하고 성사시키기만 하면 쟁의는 자연히 가뭇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넷째, 원칙을 견지하고 과감하게 투쟁해야 합니다.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중요한 품격이며 간부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일부 간부들은 조화로움을 귀하게 여긴다는 화위귀를 잘못 이해하고 맹목적으로 관용과 화목만 중시하면서 무궐호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 원칙 문제에서 입장이 모호하고 원칙적 시비 문제에서 개명한 신사가 되며 불량 현상을 방임하고 지어 어떤 이들은 팔방미인을 자처하거나 배경과 동향을 살펴 말을 하고 일을 처리하면서 바람 부는 대로 쏠리는데 이런 현상은 당성 원칙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단호히 시정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자에게 있어서 무궐호인은 결코 진정한 호인이 아닙니다. 호인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공심이 없이 사심으로만 가득 차 있으며 정기가 없이 속되기만 합니다. 그들은 원칙을 견지하면 시비가 많고 까다로운 놈이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번거로움이 많으며 안정적이면 리로운 점이 많고 서로 봐주면 친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런 자들을 경멸해왔습니다. 공자는 향원은 덕을 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매사에 시비를 가르지 않고 온골 사람들의 미움을 사지 않는 무골호인은 사실상 덕을 해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들을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 나쁜 짓을 하는 자이라고 여겼습니다. 홍두몽에서는 이들을 자기가 덕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의 미움을 사지 않으려는 사람이라고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절약과 경사 간소화를 창도하고 있는 강서성 남창시 안성지역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강서성 남창시 만리관리국 초현진 안성지역사회의 행복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붉은색 대형 초롱이 높이 걸려있고 유리문에는 금박으로 된 희자가 붙어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 주민인 강일이가 바로 이 식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급 차량 행렬도 없었고 비싼 값을 자랑하는 화려한 잔치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에는 빨간색 테이블 보를 덮은 원형 테이블들이 가지런히 놓여있고 그 위에는 동네 이웃들에게 익숙한 가정식 요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웃 왕 아주머니가 강동무 신랑 신부 두 분 앞날이 창창하길 바라내라고 축복을 전하면서 찻잔을 들어 올리자 신랑과 신부가 다가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자리에는 술을 권하는 사람도 따로 없었지만 사람들은 마음 편히 즐겁게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이 훈훈하고 따뜻한 광경을 촬영하면서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참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신랑의 고모 장 아주머니는 결혼은 인생의 큰일인 만큼 집안에는 원래 시내 대형 호텔에서 치르려 했지만 젊은이들이 지역사회 행복식당에서 하겠다고 주장했고 어르신들은 처음엔 못마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부부가 어르신들에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여주자 어르신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시내 대형 호텔은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장소와 음식 비용이 만만치 않아 수만 원이 든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역사회 당지부석이 호려하는 행복식당은 가격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지 신선식재료를 사용해 양도 많고 맛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장 아주머니는 시식하는 날 식당 요리사가 차린 풍성한 요리를 드시고 난 어르신들이 입맛에도 맞고 호텔보다 실속 있다며 즉석에서 허락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호려하석기도 결혼식에 참석해 행복식당은 처음에는 링근로인 2천여 명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그러다 주민들

는 식당 벽에 붙은 규정을 가리키면서 여기서 잔치를 치르면 음식 가격 상한제를 적용받고 담배와 술도 간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직원들이 장소를 무료로 꾸며주기에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처럼 자치 낭비가 없고 인정 싸움도 없는 결혼식이 오히려 더 편안하고 즐겁다면서 분위기를 보고 다른 주민들도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성 지역사회의 혁신적 시도는 간소한 경사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만리관리국 관계자는 앞으로 관할 구역 전체로 이 모델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며 절약을 실천하고 낭비를 반대하는 리념을 뿌리내리게 해 주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1: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0: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2: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1: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2: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0: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우루 인민의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중국의 흔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나우루 메농구의 한 공사 현장 가장자리에서 토지관리부의 체매인 스코티 장관이 이곳에 나우루 최초의 대형 스포츠 체육장을 건설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나우루 인민 모두가 이런 경기장을 간절히 기다려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뒤로 회백색으로 되메운 흙이 열대지역 강한 해빛알에 하얗게 빛나고 세대의 대형 굴착기가 나란히 작동하고 있었으며 지면에는 오렌지색 콩과 검은 체인으로 둘러쳐진 안전 펜스 사이로 강철 말뚝들이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나우루 스포츠센터 프로젝트의 말뚝 기초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세기 나우루는 린산형 과잉 채굴로 인해 회백색 산호석 기둥과 깊은 구덩이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현재 버려졌던 광산 폐허 위로 현대적인 스포츠 경기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경 건축설계연구원의 현장관리팀 책임자 증거는 폐광이었던 프로젝트 용지는 지질 조건이 복잡하고 공사 난이도가 높았다며 대규모 되메우기와 지반 개량 작업을 통해 중국은 비로소 건설이 가능한 부지로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우루 스포츠센터는 다기능 종합체육관, 표준 육상 트랙 축구장, 부대 훈련 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지금은 말뚝 공사의 핵심 단계에 진입해 전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대학교 나우루 분학교 알라만다 라오티 교장은 중국 정부와 인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우리는 2028년 미크로네시아 경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중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사실상 어떤 경기도 치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권의 섬으로 불리는 나우루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로 인구는 약만 2천 명에 불과합니다. 스포츠 센터가 들어서는 곳처럼 내륙 대부분이 오랜 영광 채굴로 형성된 석회암 지대이기에 직접 이용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은 좁은 해안가에 모여 살며 농경지와 담수가 부족해 일상 생필품은 항공편이나 원양 컨테이너 선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우루 남서부에 위치한 아이워항은 이 작은 섬이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중국 기업이 시공 중인 아이워항 부두 현대화 프로젝트는 이미 대부분의 공사를 마쳤습니다.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닷물이 콘크리트 방파제에 부딪히고 부두에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컨테이너가 질서 정연하게 쌓여 있습니다. 아이워항에서 멀지 않은 섬중심지대에는 태양광 패널들이 정연하게 배열되어 햇빛 달에 금속 질감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중국 기업이 건설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나우루 공용사업회사 수석집행관 앤서니 디마필리스는 태양광 프로젝트 가동 이후 수입연료 의존도가 낮아지고 탄소 배출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태평양 지역

전체가 친환경 에너지로 나아가는 데 있어 리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가 지면 중국 광동성 방문시가 기증한 500개의 가로등이 섬 곳곳에서 불을 밝힙니다. 흰 불빛이 해안 근처 공터를 밝히며 주민들의 저녁 여가 시간을 비춥니다. 또한 강문 농업통제그룹이 지원한 무토양 재배식물 공장은 현지 주민들에게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지 애기구 슈퍼마켓에서는 식물 공장에서 재배한 채소를 매주 3번 판매합니다. 방금 양상추 한 봉지를 구매한 현지 주민 킹스턴은 현지에서 재배한 채소는 수입산보다 훨씬 신선하다며 신선함은 곧 건강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우루 아디앙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협력 강화는 나우루 경제에 거대한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다며 경제 전환이 이제 막 시작했고 향후 몇 년 안에 더 많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우루 주재 중국 대사인 여진은 중국과 나우루 수교 2년 만의 쌍방은 공동상해, 공동건설, 공동향유, 개방 친환경, 청렴 고표준, 민생 예택, 지속가능의 원칙하에 1대1로 공동건설에서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콧불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 나는 날카로운 불로 용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0: 자유롭게 노니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4: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2: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우리 피부 표면에는 거의 200만 개에서 400만 개에 달하는 땀샘이 있습니다. 운동하거나 고온 환경에 있거나 감정이 격해질 때 피부의 땀샘에서 땀이 분비되고 증발과 방열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여 신체 과열을 방지합니다. 이때 땀은 모두 명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느끼지 못할 때도 우리는 항상 땀을 흘리고 있는데 주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런 땀을 불현성 출한이라고 합니다. 특히 겨드랑이 등 부위에서 특수한 땀샘이 있는데 이를 대한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겨난 땀은 끈적거리고 기름기가 많으며 단백질, 당분이나 암모니아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분이 세균과 만나서 촉매작용을 일으키면 땀냄새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지면 우리가 말하는 액취증이 발생합니다. 정상적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제 표면이 약 1.75평방미터입니다. 환경 온도가 각각 22도, 27도와 30도일 때 휴식 상태에서 매일 눈이 띄지 않는 땀의 총량은 각각 381ml, 526ml와 695ml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일 피부에 거의 음료 한 병에 달하는 땀이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을 제외하고 피부 자체에서 끊임없이 분비되는 피지와 죽은 각질 세포 그리고 급증하는 세균들이 피부 표면에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눈에 띄게 땀을 흘리지 않더라도 신체 청결과 기본 위생을 위해서 적당한 목욕 빈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장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리병군 씨의 소힘줄과 소천엽이라는 글을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순망치 한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연병가사 옆에 한미화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꽃마음이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강농, 해농, 분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농 융합 발전을 견지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념을 강화하여 강농, 해농, 분농 제도에 대한 보완을 더농 융합 발전이라는 대구도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며 농업에 대한 공업 보조와 농촌 발전에 대한 도시 발전의 견인 역할을 강화하고 도농 간 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쌍방향 이동을 촉진하여 공업과 농업이 서로 촉진하고 도시와 농촌이 서로 보완하며 조화롭게 발전하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신형의 공업과 농업의 관계,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서둘러 형성해야 합니다. 녹색 생태의 방향을 견지해야 합니다. 녹색은 농업의 바탕색이고 아름다운 향초는 아름다운 중국 반도의 기본 요소입니다. 반드시 록수 종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록색 생산과 생활 방식의 보급을 지지하며 향촌 생태에 대한 보호 및 복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농업 생산, 농촌 건설, 향촌 생활 생태의 선순환을 촉진하여 자원이 절약되고 환경에 리롭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장의 협동적인 추진을 견지해야 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논할 수 없기에 정책 제공을 강화하고 지원 효능을 향상시키며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능력에 맞게 추진하여 발전 단계를 뛰어넘거나 재정의 감당 능력을 뛰어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화 개혁 방향을 보존하지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 규칙을 존중하고 개혁으로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시를 돌려 유효한 시장과 유능한 정부가 보다 잘 결부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결정은 현재를 입각하고 미래를 지향하면서 강농, 해농, 분농 지원 제도를 보완할 때 대하여 체계적인 포치를 하고 현 시기와 금후 한 시기의 중점 과업을 명확히 했습니다.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체제와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식량 안전은 국가의 대업입니다. 강농, 해농, 분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려면 농업 종합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식량 안전 기반을 전방위적으로 다져야 합니다. 식량 재배 농민에 대한 수익 보상 기제를 서둘러 완비하고 가격 보조, 보험 등 정책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식량 등 중요한 농산품의 가격이 합리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추진하고 식량 최저 수매가와 비축, 수출 등 조정 정책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가격이 안정되게 함으로써 식량 가격의 하락으로 농민의 리익에 해를 주는 현상과 식량 가격의 인상으로 이민 대중들에게 부담을 도해주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농업 보조금 정책 체계를 최적화하고 보조의 정확성과 경력 효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다 차원의 농업 보험을 발전시키고 농업 보험의 범위 확대, 기준 인상, 제품 증가를 추진하여 각 류형의 농업 경영 주체의 다원화 보험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농업 경영의 효익 증대를 촉진하는 데 착안하여 농업 경영 체계를 보완하고 신형 농업 경영 주체 지원 정책을 농민의 소득 증대를 이끌어 나가는 것과 연결시키도록 추진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농업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농업의 적정 규모화 경영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부분 식량 주산지가 식량 생산량이 높으나 경제가 취약하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비춰 식량 생산지와 식량 소비지의 성급 간 수평 리익 보상 기제를 통일적으로 수립하며 리익 보상 방식을 혁신하고 보상 경로를 확대하여 식량 주산지가 식량 생산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고 식량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식량 매매 및 비축관리 체제 기제 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감독관리 모델을 구축하며 응급 공급 보상 능력을 강화하여 대국의 곡창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식량 절약 및 감손이 곧 생산량과 공급 증대라는 이념을 강화하고 식량 및 식품 절약 장기 효과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전 농촌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시적인 재빈곤 및 빈곤 방지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현식이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 확대하는 데서의 전반적인 정세는 매우 좋으며 효과적인 재빈곤 방지, 모니터링 및 지원 기제를 구축하여 재빈곤 현상이 규모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마지노선을 확고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재빈곤 및 빈곤 초래 위험이 여전히 객관적으로 존재하기에 과도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일부 저소득 농민이 질병사고,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재빈곤 또는 빈곤 초래가 생길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제도를 통해 적시 발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재빈곤 방지 모니터링 및 지원 기제의 예기 경보 및 대응 역할을 잘 발휘하여 탈빈곤 인구와 탈빈곤 지역의 지원 정책을 잘 연결시키고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여 규모적인 재빈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농촌 저소득 인구와 미발달 지역에 대한 계층별, 의료형별 지원 제도를 수립하여 재빈곤 방지 지원 정책과 농촌 저소득 인구 지원 정책의 연결과 통합을 추진하고 지원 조건에 부합되는 농촌 인구를 모두 상시화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책의 최저 보상 지원을 받아야 하는 탈빈곤 인구와 정상적인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능력 있는 인구를 분리하여 의료형별 관리를 실행함으로써 노동 능력을 상실한 인구에 대해서는 종합성 사회보장 조치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노동 능력 소유 인구에 대해서는 산업취업 지원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미발달 지역에 대한 상시화 지원 기제를 수립하고 계층별로 책임지고 의료형별로 지원하는 제도를 실행하며 미발달 지역에서 공공소비세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특색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며 발전의 내적 동력을 증강하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난관 돌파 기간에 방대한 빈곤 구제 자산을 형성했는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에 대한 국가 투입을 자산화하는 장기 효과 관리 기제를 완비하여 지속적으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역에서 부민 산업을 발전 촉진하는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부부 아리랑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리병군 씨의 소힘줄과 소천엽이라는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영길에서 보낸 택배 한 상자가 도착했다. 친구가 보내준 조선족 전통 음식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전화할 적마다 나는 빠짐없이 친구에게 부러움을 표시하고 난다. 다른 건 몰라도 영길에서 조선족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복받은 일이라고 말이다. 얼마나 많은 입맛 돋구는 음식들이 영길에 있는가. 친구는 그게 뭐 대수냐는 투로 심드렁하게 말한다. 내가 사는 도시는 조선족 음식점이 드물다. 게다가 교외라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아내는 한족이라 우리 음식에 익숙치 않다. 다행히 나는 가리는 음식이 없어 아내가 꼭 집밥을 지어야 한다는 부담이 없다. 그 예전에 우리 집은 거의 매일 밥상에 쌀밥을 올렸지만 아내 집은 1년 내내 쌀밥을 먹는 횟수가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다. 대신 면이나 만두로 끼니를 때운다. 아내가 여러 끼를 연달아 면으로만 먹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다행히 나는 무엇이든 잘 먹는 터라 식사 문제로 불편했던 적은 별로 없다. 그래도 조선족인지라 가끔은 매운 음식이 몹시 당길 때가 있다. 온통 볶음 요리만 계속 뛰다 보면 시원한 무침이나 냉채가 절실히 생각난다. 친구는 내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서인지 가끔은 냉면, 순대, 떡볶이, 명태, 육개장, 찰떡, 김치, 깍두기 등 조선족 전통 음식들을 이것저것 사서 포장해 보내준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지만 친구가 보내준 음식에는 특별한 맛이 있다. 택배 상자를 뜯을 때마다 나는 마치 어린 아이처럼 기분이 좋아진다. 그날도 나는 소힘줄 반찬 한 봉지를 꺼내 밥상에 올려놓고 유모차를 끌며 왔다 갔다 하다가 참지 못하고 몇 개를 집어먹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혀를 차면서 웃었다.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그 정도예요? 아내 말처럼 동네 슈퍼마트에서도 소힘줄 반찬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맛은 영길에서 만든 것과는 달랐다. 기름 냄새가 심하고 무엇보다 맵지 않았다. 나는 손에 묻은 양념을 빨면서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소학교에 다닐 적 점심 도시락을 싸고 갈 때면 가끔 밥만 가져가곤 했다. 학교 가는 길에 매점에 들러 소힘줄 반찬 한 봉지를 사면 그게 반찬이었다. 50전짜리 조그만 봉지였지만 그 매운맛에 호호 입김을 불며 밥 한 도시락을 뚝딱 비울 수 있었다. 가끔 매점 아주머니가 실수로 한 봉지를 샀는데 두 봉지

꽁지를 겹쳐서 주는 날이면 그날은 정말 횡재한 기분이었다. 얇은 비닐봉지라 두 개가 겹쳐도 잘 보이지 않았으니 그런 재수한 날도 가끔은 있었다. 눈 오는 날 맷점이 들러 50전을 내고 소힘줄 반찬을 사 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친구가 보내준 그 소힘줄 반찬을 먹을 때면 겨울날 맷점 앞에 모여 소힘줄 반찬을 나눠 먹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귓전에 들리던 하다. 소힘줄 반찬을 손으로 집어먹는 내 모습을 보며 문득 할머니 이야기가 떠올랐다. 비슷한 듯 다른 역시 소와 관련된 일화였다.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1년 전에 돌아가셔서 나는 사진으로만 배웠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덩치가 우람하시고 성격도 호방하셨다고 한다. 열 자매를 키운 할머니가 그냥 고만고만한 성격이었을 리 없으리라. 그 시절 열 식구를 먹여 살리느라고 살림이 무척 어려웠다고 한다. 할머니는 유난히 소천엽을 좋아하셨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없는가 보다. 어느 겨울 설을 앞둔 장날이었다. 할머니는 큰 마음을 먹고 소천엽을 한 줌 사셨다고 한다. 장에서 집까지는 소수리로 거의 심리길이었다. 추운 겨울날 소수리에 몸을 싣고 돌아오는데 천엽 생각이 간절하셨나 보다. 할머니는 길 한복판에서 수레를 멈추게 하셨다. 그리고 길가 도랑의 얼음을 깨고 그 물에 소천엽을 씻어 양념도 없이 그 자리에서 꾸역꾸역 찢어서 잡수셨다고 한다. 집에 와서 초장에 찍어 먹을 것을 왜 그토록 급하게 드셨을까? 나는 아버지에게서 그 얘기를 들은 후로 오랫동안 그 장면을 떠올리곤 했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할머니였지만 눈 내리는 겨울날 길가에 소수레를 세우고 도랑물에 천엽을 씻어 드시는 모습이 눈앞에서 나다. 그만큼 음식이 귀했던 시절이라 더욱 가슴에 남는 이야기다. 지나간 세월의 이야기지만 생각할 때마다 많은 감회가 든다. 음식이란 참 별것 아닌 듯 하면서도 우리를 그 시절로 데려가는 힘이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하는 식사만큼 우리 삶에 밀착된 것도 드물다. 소힘줄 반찬 한 가닥이 불러낸 어린 시절의 눈 오던 겨울 이야기와 소천엽 한 줌이 되살려낸 할머니의 간절했던 겨울날의 이야기. 밥상 앞에서 우리는 그날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지난 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때로는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기도 한다. 먹고 또 먹어도 새로운 오늘의 식사처럼 음식은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오랫동안 남아 울린다. 어쩌면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함께 했던 시간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는 생각을 해본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운 동년을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 강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순망치한, 춘왕치한입니다. 입술 순, 이를 망, 이치, 찰한으로 구성된 순망치한은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가까운 사이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게 어려움을 비유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춘추시대 말 진나라 흥공은 괭나라를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괭나라로 가려면 반드시 우나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고민을 하던 흥공에게 대부 순식이 한 가지 묘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나라 왕은 매우 탐욕스럽다고 알려졌습니다. 폐하께서는 아끼는 천리마와 귀한 옥을 그에게 선물한다면 틀림없이 기뻐하며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흥공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가 가진 보물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 만약 우공이 선물만 받고 길을 내주지 않다면 그땐 어찌하겠는가. 이에 순식은 흥공을 설득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잠시 옥을 별채에 맡기시고 준마를 울타리 밖에 풀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괭나라를 손에 넣고 돌아온 길에 우나라를 공격하여 옥과 천리마를 되찾으면 되지요. 순식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흥공은 곧바로 우왕에게 천리마와 옥을 선물했습니다. 과연 우왕은 기뻐하며 괭나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는 진나라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우나라 대부 궁지기가 진나라의 속셈을 알아채고 우공에게 간언했습니다. 강대국인 진나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귀한 것을 줄 리가 없습니다. 절대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괭나라와 우나라는 한 몸이나 다름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지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했습니다. 순망치한 두 나라가 소국임에도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순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진에게 길을 내준다면 하루도 가기 전에 이 나라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궁지기가 긍휼 만류했지만 우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진나라 순식은 대군을 거느리고 우나라를 거쳐 괭나라로 쳐들어갔고 괴에서 대승을 거둔 진나라는 돌아온 길에 우나라를 정복하고 우공을 사로잡았습니다. 순식은 옥과 준마를 다시 찾아 진헌공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네, 순망치한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뜻으로 가까운 사이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게 어려움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어서 공간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정말일까? 몸과 마음의 관계를 연구하는 정신, 신체의학의 연구 결과와 행복과학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네,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증명된 사실인 듯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결혼도 잘하고 취직도 잘되고 승진도 잘되고 병에도 덜 걸리고 네, 심지어는 장수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긍정성만은 삶의 보약이 없는 셈입니다. 긍정성을 해치는 대표적 질환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네, 우울증은 부정적 사고를 강화시킵니다. 네, 누구에게나 주어진 똑같은 주변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이 그대로인데 우울증이 찾아오면 회색빛으로 보입니다. 나를 위해준 이 하나 없고 세상에 고립된 외로움마저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긍정성에 반대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우울증에 걸리면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도 어려워지고 만성질환과 암이 새로 생겨나거나 더 악화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내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 스트레스나 우울감으로 마음이 편치 않으면 대번에 드러납니다. 미간의 주름이 대표적인 스트레스 주름입니다. 피부를 만져보면 야들야들 연약하지만 사실 우리 몸의 최전방 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는 위기관리를 하는 스트레스 시스템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네, 실제로 우울증이 호전될수록 미간의 주름이 잡히는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한 피부과 의사가 우울증 환자에게 보톡스 주사로 주름을 펴주었더니 우울증세가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우울증을 치료해 피부를 젊게 만든다고 연구를 하니 피부과 의사는 피부를 젊게 만들어 우울증을 해결했다고 서로 경쟁하는 모양일 것 같습니다. 표정은 신경을 통해서 조정받기 때문에 뇌의 감성 시스템의 걱정 주름이 펴지면 얼굴 주름도 펴집니다. 반대로 얼굴 표정을 피면 신경을 통해서 감성 시스템이 자극을 받아서 마음의 걱정 주름도 펼 수 있다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웃음 치료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 예를 들면 암 환자들을 억지로라도 웃게 만들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것이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 암 치료 경과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웃는다고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최소한 투병 생활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준 역할은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성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웃는 사람을 보면 나도 그 얼굴을 모방해 웃게 되고 결국 내 감성 시스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스마일 서비스를 해보면 어떨까요? 너만의 길이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연변가사협회 한미화 선생님을 모시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연변가사협회 한미화입니다. 양천강 21년부터 협회 시상교실에서 노래와 악리를 배우면서 젊은 시절에 이루지 못한 꿈을 들치면서 즐거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김강영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작품들은 연변은 물론 국내외에서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협회에서 창작한 노래들을 약 20곡 넘어 여러 무대에서 수십 차례로 불렀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좋은 작품들을 열심히 부르면서 보람찬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노래를 받아들여 보았습니다. 네, 특히 그 바다의 노래는 넓고 푸른 바다의 전경과 자유로운 감정을 담은 대표적인 가요인데 이 노래를 처음 접했을 때 받은 첫 인상은 어땠습니까?
2: 예, 저희 생각은 이 노래는 민요입니다. 민요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의 순결과 삶의 지혜, 기쁨과 슬픔이 깃든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의 노래는 바다와 싸우면서 살아온 어부들의 한과 신명, 바다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푸른 물결 울어 떠다니는 듯한 자유로움과 동시에 우리 민족으로서의 바다에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무게를 느끼게 됐습니다. 바다의 노래는 저에게 우리 민족이 뿌리를 잊지 않게 하는 소중한 유산이며 앞으로도 그 애착을 담아 많은 이들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민요에 대한 나의 애착이자 사명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고향이나 부모님 품을 떠나서 살아보면서 더 깊이 와 닿는 노래입니다. 해외에서 오래 지나는 형제 자매나 명절이면 더 그리워지는데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되자 어머니 품과 내 조국이 한순간에 겹쳐 보였습니다. 바다를 건너 멀리 간들 있으랴 라는 구절에서 찾았던 그림이 터져 나와서 자연스럽게도 따라 부르게 되었고 저는 이 노래들이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무대에서 독창으로 불러왔습니다.

0: 너와 나 그리고는 사람 간의 따뜻한 정,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담은 곡으로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노래가 내 스승님한테 주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1: 예, 이 노래는 우리 연변가사협회 신기옥 비서장님이 작사하고 허순자 선생님이 작곡으로서 연변간반 김소영 가수가 불렀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어봄이라 할까요? 라는 물음에서 혼자의 노력으로는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도 피고 나도 피어 천만송이라는 다음 구절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완성되는 봄이구나. 너도 나도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납시다. 는 대목에서는 저절로 해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 큰 소리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부를수록 내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함이 퍼져나갔습니다.

0: 네. 고향은 그 연변 조선족의 고향, 사랑 그리고 향수 정서가 가득 담긴 대표곡으로 생각되는데, 네, 선생님께서 느끼는 그 고향 연변의 매력 그리고 이 노래에 담긴 진심 어린 감정을 좀 어떻게, 네, 말씀해 줄수 있겠습니까?
1: 예, 이 노래도 역시 우리 연변 가상협회 최미영 작사, 백희남 작곡으로 되었는데요. 노래말에 마음을 뺏겨주며 부르고 싶었습니다. 저 하늘 위에 노을빛 눈부셔 강 건너 바라보니 마음속에 이첫 소절에서부터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단풍잎이 물든 마을을 빨갛게 타오르는 능금 나무의 고귀함까지 마치 제가 어릴 적에 보았던 고향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 품을 피어나는 아름다운 내 고향이라는 후렴 구절에서 그림과 자부심이 함께 올라와 어느새서도 모르게 한 편의 시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내 노래와 함께 따뜻한 인사말을 좀 전해 줄수 있겠습니까?
1: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아름다운 노랫말을 감동적인 선율로 저에게 큰 울림을 주신 작사가와 작곡가 선생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변가사협회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이 길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청취자분들께 노래의 깃든 정서와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포근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하면 즐기며 젊어집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이 세상은 더 아름답습니다. 연변가사협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협회가 더욱 희황찬란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그 곡으로 함희화 선생님이 부른 노래 내 고향을 보내드리며 오늘 대화 중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의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네, 이어지는 프로도 계속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6월은 초여름의 싱그러움과 함께 우리 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시기입니다.

0: 아름다운 산천에서 자연이 선물한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 세대에게 존애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며느리의 문화 공감 프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54편 뭐 때문에 기층민주를 적극 발전시켜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충국행 코너에서는 고성 총도를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시간에는 16년의 동행 7권의 공책 왕소령 할머니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소산 모태똥 동지 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문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개총민주를 적극 발전시켜야 하는가 이 같은 용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기층민주를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층민주는 전과정 인민민주의 중요한 구현입니다. 광범한 인민대중들은 주로 기층에서 가장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실현하고 주로 기층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층민주를 발전시키는 것은 전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포치는 바로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중국 창건 이래, 특히는 개혁개방 이래 우리 당은 촌민자치제도, 주민자치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층 대중자치제도를 창조적으로 구축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치제도의 하나로 정착시켰습니다. 기층 민주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기층 대중의 자기관리, 자기봉사, 자기교육, 자기감독을 실현하였고 기층 대중이 민주 권리를 광범위하게 직접적, 효과적으로 행사하도록 보장하였으며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광범위성, 진실성, 유효성을 과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사회의 장기적인 조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중요한 정치 기반과 제도 보장을 마련했습니다. 기층 당조직이 영도하는 기층 대중자치기제를 완비화하는 것은 도농 지역사회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였습니다. 신중국 창건 이래 특히는 개혁개방 이래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의 기층 조직 건설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기층의 직접적 민주제도 체계와 사업체계를 힘써 구축해 기층 당조직이 령도하는 기층 대중자치 기제를 형성함으로써 도농지역 사회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광범한 도시와 농촌의 주민들은 민주선거를 통해 촌민위원회 구성원을 선출하고 다양한 형식을 통해 민주협상을 전개하며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에 대한 민주결책을 진행하고 촌민자치정관, 촌민규약, 주민공약 등의 제정을 통해 민주관리를 실행하며 촌민사무감독위원회에서 촌사무와 촌민사무공개제도의 실행에 대해 민주감독을 진행하고 법에 의해 민주 권리를 직접 행사하며 법에 의해 기층 공공사무와 공익사업

0: 을 관리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 방면의 사업을 계속 강화하여 기층 당조직이 령도하는 기층 대중자치 기제를 끊임없이 완비화하는 것은 도농 지역 사회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각 부류 기층 군체가 기층 관리에 질서 있게 참여하는 경로를 넓혀주는 것은 인민의 법에 의해 기층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관리하도록 보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기층 민주를 적극 발전시킴에 있어 반드시 광범한 대중들이 기층 관리에 참여하는 민주 경로를 진일보 넓혀주어 대중의 민원 반영이 보다 충분하고 보다 원활하고 보다 직접적이고 보다 효과적이며 민주선거, 민주협상, 민주결책,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행하는 데 더욱 유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연간 각지에서는 천민의사회, 천민포럼, 민주간담회, 민주청문회를 개최하고 당대표, 인대대표, 정협위원회, 지역사회 합동 방문을 추진하고 동네 회의실과 걸상 민주 및 오프라인 원탁회의와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는 등 기층 민주혁신을 적극 추진해 각 부류 기층 군체가 기층 관리에 질서 있게 참여하는 경로를 끊임없이 넓혀줌으로써 기층 민주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과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각 부류 기층 군체가 기층 관리에 질서 있게 참여하는 경로를 넓혀주기 위해 반드시 사무처리 공개 제도를 진일보 보완해 촌민 사무 공개를 더 폭넓게 실행하고 대중의 감독을 폭넓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업과 사업 단위의 민주 관리를 완비화하는 것은 기업과 사업 단위의 발전을 촉진하고 종업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주는 데 유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과 사업 단위는 종업원 대표 대회를 기본 형식으로 하고 기업 사무 공개 제도, 종업원 리사 제도, 종업원 감사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관리 제도를 보편적으로 구축해 노동계급의 주인 지위와 일심전력으로 노동계급에 의지하는 방침을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종업원은 소속 단위에 대한 교회가 가장 깊고 또한 정도 가장 깊은 대중들입니다. 해당 단위의 중대결책, 특히는 종업원의 직접적 리익과 관계되는 등 중대한 사항에서 민원접대일, 민원우편함, 근로관계 조율 간담회 등 방식을 통해 종업원 대중들의 민원을 직접 수렴하며 민주관리 제도를 통해 종업원 대중들이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표달하고 계책을 적극 내놓고 질서 있게 결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과 사업 단위에서 과학적으로 결책하는 데 유리하고 기업과 사업 단위의 자체 발전을 촉진하고 종업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 주는 데 유리합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기층 민주의 발전을 중요한 기초성 사업으로 삼아 추진해야 합니다. 인민 대중들이 민주 정신을 육성하고 민주 소질을 단련하며 민주 실천을 전개하는 것은 대부분 기층에서 발생하고 발전하며 검증을 받게 됩니다. 기층 민주를 적극 발전시킴에 있어 반드시 시종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기층 대중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면서 기층 민주의 경로를 부단히 넓히고 기층 민주의 방식을 부단히 혁신하고 기층 대중의 민주의식과 민주능력을 부단히 강화해 민주선거, 민주협상, 민주결책,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기층 관리의 전 과정에 각 방면에 일관시킴으로써 사람마다 책임을 짊어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다같이 공유하는 기층 관리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1: 황촌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리움.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00년의 항만도시 청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고송 시리즈 중 71번째는 100년의 항만도시 청도입니다. 푸른 산을 뒤두고 푸른 바다를 마주한 청도는 경치가 아름답고 붉은 기와의 건물들이 푸른 나무와 조화를 이루는 도시입니다. 역사적인 이유로 청도는 동서양의 품격이 어우러진 독특한 도시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황해의 교주만이 위치한 청도는 수려한 풍광으로 황해의 보소, 동양의 스위스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인문 유적을 보유한 해변 도시 청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휴양 도시이자 피서지입니다. 청도는 유관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곳에서는 찬란한 대문구 문화와 룡산 문화, 동학 속화 문화를 꽃피워 왔습니다. 5세기경 청도의 로산에는 웅장한 규모의 법회사가 세워졌고 도교의 암자들도 들어섰습니다. 8세기에 이르러 항만으로서의 립지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청도는 북방의 중요한 대유무역 항구로 발전했습니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청정부가 교수만 일대에 방어시설을 건설하면서 청도의 도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청도의 뛰어난 지리적 조건에 주목한 독일이 1897년 교주만을 점령하면서 이후 약 50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독산 역사로 인해 청도의 도시는 오늘날까지도 뚜렷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청도에는 26개국 국가의 다양한 건축 양식을 간직한 건물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구 건축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청도에는 독일 청도 관저와 옛 경찰서 건물 그리고 유럽, 아시아, 미국 등 여러 나라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들 건축물은 도심의 8갈래 거리 주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리 이름이 산해관, 정양관, 함곡관, 거용관 등 중국의 유명한 가문 이름을 따서 붙였기 때문에 이 일대는 팔대관이라 불립니다. 기봉 있는 지형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거리 양옆에는 이국적인 품격의 양옥 200여 채와 아담한 정원 20여 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로금이 우거진 팔대관을 그리다 보면 마치 유럽의 어느 도시를 방문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800km에 달하는 아름다운 해안선을 보유한 청도는 중국을 대표하는 해변 도시입니다. 대표적인 해안 명소로는 잔교와 로신공원, 서청도공원, 오사광장, 음악광장 등이 있습니다. 그중 청도 관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잔교는 바다 깊숙이 뻗어있는 부두입니다. 1892년 청나라 시기에 건설된 잔교는 원래 군수용 부두였으나 여러 차례의 보수와 확장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길이 440m, 높이 10m의 잔교는 끝부분이 철골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북쪽 끝 바다 위에는 정자 형태의 회란각이 세워져 있고 양옆에는 란간이 설치되었습니다. 라선형 계단을 따라 회란각이 오르면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가 맞닿은 장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드는 모습이 아름다워 비각 회란은 청도 10경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오사운동을 기념해 조성된 오사광장은 청도 신도시의 상징입니다. 중심광장과 로금광장, 해변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청도시 정부 청사와 다양한 분수, 5월의 바람 조각상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잔교 맞은편 바다에 위치한 소총도 공원은 면적 12,000평방미터, 해발 17미터의 작은 섬입니다. 해운총과 신이방, 선녀 조각상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그중 금소표 등은 청도 10경으로 유명합니다. 청도 음악광장은 음악을 주제로 한 문화휴식 공간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음악광장입니다. 숲과 뜻 모양의 조형물이 어우러져 있으며 청도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감상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또한 청도에는 여러 해수욕장이 있어 바다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2008년 북경올림픽 요트 경기가 열린 도시이기도 한 청도는 관광과 스포츠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도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아름다운 로우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황해 연안에 솟아있는 로우산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광을 자랑하며 아름다운 봉우리와 기암괴소, 동굴, 안개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룹니다. 맑게 흐르는 시냇물을 따라 산길에 오르면 아름다운 물길과 깊은 계곡이 펼쳐집니다. 고비를 돌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 감탄을 자아냅니다. 수려한 자연과 신비로운 도교 문화가 어우러진 로산은 이로부터 신선의 거처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곳을 찾아 선경을 구했던 진시황입니다. 이후 금나라 시기 도교 전진파의 대표 인물인 구척이가 세 차례나 로산을 찾아 도교 경전을 전파하면서 로산은 중국의 대표적인 도교 명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나라의 소설가 포송룡이 집필한 중국 고전 단편소설 료제지요의 여러 작품 역시 로산을 배경으로 하거나 이곳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도교 성지인 로산은 독특한 도악 문화로도 유명합니다. 로산 도악은 상고시대 민요와 민간 선창에서 발전한 음악으로 강한 동이 문화의 색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후 중국 전역에서 전파된 십방경문 역시 로산 도악을 바탕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구초기가 로산 도악과 십방 도악의 교류를 촉진하면서 독특한 도교 음악 체계가 형성됐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민간 예술가들이 로산 도악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그 가운데 여러 명곡은 지금까지도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의 동행, 질권의 공채 이 같은 제목으로 왕소령 할머니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후 5개월 만에 뇌속마비 진단을 받았던 안위성 초기원의 소녀 기기. 스스로 걷고 시를 외우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기까지 그녀의 모든 성장 과정에는 할머니 왕소령의 헌신적인 보살핌이 함께했습니다. 기기가 태어나 얼마 되지 않아 부모는 려원했고 이후 각자가 새 가정을 이뤘습니다. 할아버지는 외지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기기는 주로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농촌 노인 왕소령은 손녀의 특별한 짝꿍으로 되어 16년 동안 사랑으로 손녀의 성장을 지켜가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기기는 올해 16살입니다. 2010년 손녀가 태어났을 때 가족들은 큰 기쁨에 젖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소령은 소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왕소령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기기가 5살 되들 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5살 된 아이들은 움직이고 서려고 하는데 기기는 늘 잠만 자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울기만 했지요. 의사는 기기가 뇌속 마비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던 왕소령은 기기를 데리고 북경과 상해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병원에서나 비슷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완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왕소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기를 항주아동병원에 입원시켜 재활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병원 인근에 방을 얻어 생활하며 한편으로는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손녀의 치료를 돌보았습니다. 항주에서 보낸 힘겨운 나날에도 왕소령은 단 한 번도 포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희망을 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침술과 전기치료, 신체 재활훈련이 반복되는 가운데 할머니와 손녀는 항주에서 4년 반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요촌에 갈 나이가 되자 의사의 권유에 따라 두 사람은 고향 적계현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소령은 집 근처 요촌을 찾아가 기기를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에 원장 선생님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왕소령은 여러 차례 찾아가 끝내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제가 직접 돌보겠습니다. 결국 기기는 요촌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왕소령은 손녀를 품에 안고 요촌 생활을 함께했습니다. 요촌을 졸업한 뒤인 2018년 두 사람은 다시 소학교 1학년 교실에 함께 앉았습니다. 할머니와 손녀는 같은 책상을 쓰는 짝꿍으로 되었습니다. 백발 할머니가 어린 학생들 사이에 앉아있는 모습은 참말로 눈에 띄었습니다. 왕소령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만을 위해 수업할 수는 없었지요. 반에는 30명이 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배우고 집에 가서 다시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교실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필기하는 최고령 학생이 생겼습니다. 어릴 적 하루도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었던 왕소령은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연필조차 제대로 쥐지 못했지만 병음부터 가장 쉬운 한자까지 하나하나 익혀나갔습니다. 모르는 글자는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획이 많은 글자는 여러 번 반복해서 써보았습니다. 적교현 림계중심소학교 교무처 주임 리건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 소령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획이 많은 글자가 힘들었지요. 글자가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직접 쓰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왕 소령은 먼저 배우고 익힌 뒤 손녀에게 다시 가르쳤습니다. 6년 동안 그녀는 무려 7권의 공책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기계도 점차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 소령은 손녀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기도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공책을 펼쳐들고 손녀와 함께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납니다. 공책에는 글자뿐만 아니라 그림도 가득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왕 소령이 교과서 사파를 따라 그린 그림들입니다. 할머니와 손녀는 그렇게 함께 소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소학교를 마친 뒤 기기는 더 이상 일반 학생들과 같은 학습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의무 교육 규정에 따라 현지 중학교에서는 교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마침 방문 수업이 진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이루어지며 기기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진행됩니다. 주된 내용은 손 제조와 생활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현재 기기는 공부뿐만 아니라 할머니로부터 생활 기능도 배우고 있습니다. 옷 입기, 이불 개기, 장난감 정리 등 기본적인 일상 생활은 이미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 소령은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일도 하고요. 밥 짓는 법, 채소 씻는 법, 채소 기르는 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굶지 않고 스스로 밥을 해먹으며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 소령은 16년 동안의 동행으로 뇌성마비 손녀에게 가장 든든한 사랑을 선물했습니다. 생후 5개월에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그녀는 전국을 돌며 치료 방법을 찾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다른 아이들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교실에 들어가 짝꿍으로 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해 7권의 공책을 채워나갔습니다. 학교 문턱조차 밟지 못했던 할머니였지만 누구보다도 끈기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그녀는 하루하루 이어진 헌신과 사랑 그리고 삐뚤삐뚤한 글씨체로 7권의 공책을 가득 채워 기족이라는 두 글자를 손녀의 삶 속에 새겨놓았습니다. 기기가 그린 그림 한 장, 요원시 한 편마다 할머니의 빈틈없는 사랑이 깊이 스며 있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에는 언제나 왕 소령의 따뜻한 손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소산 모태똥 동지 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산은 모태똥 조석이 탄생한 곳으로 수많은 중국인들에게는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역사와 정신의 상징입니다. 소산 모태똥 동지 기념관은 1963년에 문을 열었고 수십 년간 확장과 보수를 거쳐 오늘날에는 대규모 전시 단지로 발전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한 인물을 추모하는 공간이 아니라 중국 현대사의 로종을 되새기고 국가 발전의 뿌리를 탐구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생애 전시관에서는 어린 시절 모태똥이 소산의 농가에서 성장하던 모습부터 청년 시절 사상가로 성장해가는 과정, 그리고 혁명에 뛰어들며 중국 공산당 지도자로 자리 잡기까지의 전 과정이 사진과 문헌, 생활유품을 통해 상세히 소개됩니다. 낡은 책과 연필, 수학노트와 편지는 그의 소박한 삶과 진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혁명 전시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장정, 항일전쟁, 해방전쟁 등 역사적 전환점에서 모태똥과 혁명 동지들이 남긴 업적을 다양한 자료로 전합니다. 전투 지도와 군보, 회의 기록과 연설 원고들이 전시돼서 단순히 지도자의 초상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호흡했던 생생한 기록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민주주의 혁명과 중화민공화국 창건의 장면은 웅장한 사진과 영상 자료로 재현돼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세 번째는 유산과 정신 전시관입니다. 모태똥이 남긴 사상과 문학 작품,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보낸 기념 자료들이 전시되었습니다. 그의 시는 대자연과 인간의 의지를 함께 노래한 문학 작품으로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시 시리는 그의 필체가 담긴 진필 시고와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 지도자이자 또 시인이었던 그의 또 다른 면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념관은 단순히 유물을 모아둔 공간이 아니라 교육의 체험 장으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영상,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체험형 전시가 마련돼서 젊은 세대가 보다 직관적이고 생생하게 역사를 배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으며 그 중에는 국내외 연구자와 관광객도 많아 국제적인 역사 연구의 장으로도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산 모태똥 동지 기념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용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버지 산 어머니.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황천기 가수의 대표곡 황토고원과 내가 열렬히 사랑하는 고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천기 가수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감각과 청한 음색으로 주목받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 중국 사회는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음악을 갈망했는데 바로 그 시기에 서북지방의 황토고원에서 울려 퍼지는 힘찬 리듬과 구호 같은 창법이 대중들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황천기는 남자 가수들 위주였던 서북풍 음악 속에서 료청으로서 드물게 그 흐름을 이끌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거칠고도 웅장한 서북대지의 정서와 함께 료성의 섬세함이 더해져 새로운 감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노래 황토고원은 그녀를 단숨에 전국의 이름난 가수로 올려놓은 명곡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 산소지방의 민요풍 선율을 바탕으로 작곡됐습니다. 황토고원 후에 내 뜨거운 노래가 울려 퍼진다는 가사는 단순한 지역 노래를 넘어서 중국 대지와 민중의 생명력을 노래한 시대의 찬가였습니다. 발표 당시 이 곡은 개혁개방 물결 속에 중국 사회의 심리에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도시로 몰려든 청년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자부심을 일깨웠고 대중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의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래 노래 황토고원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계속하여 황천계 대표곡 내가 열렬히 사랑하는 고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목 그대로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아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서북풍의 거친 리듬보다는 한층 더 서정적이고 서사적인 선율로에 펼쳐집니다. 고향 산천을 노래하면서도 단순히 향수에 그치지 않고 고향이야말로 나의 뿌리이자 영원한 사랑이라는 적극적이고 뜨거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작곡가는 이 곡을 작곡할 당시 서북고원의 풍경과 그곳 사람들의 소박한 삶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황천기는 두 개의 힘이 있으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곡의 감정을 살려내 청중들이 노래 속 풍경을 눈앞에 그리듯 느끼게 했습니다. 이 노래는 황토고원의 후속곡처럼 들리면서도 려성 보컬의 섬시한 감정을 전면에 내세운 곡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황천기의 음악적 실력을 넓혀주었습니다. 아래 황천기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를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타이스 신 알튼 아슬 타이스 네메기 샤흐바 조증왕인 저런 어그지 하라 죽을지 센자마라는 일승괴거든 세루괴가 하라지 짬은 나슨 아태그지 아바다 잽지 허틀 저지 좌슬 누디기 꽃들 샥슴이 뼈더야나 원는 사나가란 원는 늦은 그치 체름의 세마 옵신 다할리친

인생 자기 인생이 잘가. 어디가 어디니 루훈 보검 듣듯 멀뚝 차가 니근 덜른 덜랏 니근 살라 탑은 덤문 지륵 안기 살가 나블라. 답은 덤은 제르 벌어 벌어 차간 화 없지서 차간 화 이거 없지 완후 헐러 벌어 벌어 차간 아튼 접수 벌어 벌어 차간 멍어 암모브스 터슨 터르 그바스 벌어 차간 원아 훌금 벌어 차간 속인 없이 화이글 드고 와가산 자간 완승별은 자간 왓치리 저 은노다긴 탑은 덤문지르 불 자간의 열 불릅스.

어우증왕이 잘금질은 소가 한원디 하니 멀제가 상수지르 주가 광한 원내 껄갈갈티 벅더리 알아 의진의 이틀이 얼음지 알서 원이마 비어라 허디버 한월신 허식황룩이 이뜨 발바시 위문 왈틴 들러 주뜩지에히 탄에 비스드 머뚜디에 막다 이머런 발발 탄늑 센치머 헐죽구에 이르지에히 야머치머메 허머버수 으르떠위 왔다 자글루 훈범띠 으찔른 소선 수상수 늑은 들러는 베이바르제 왕자그드 후문 짤금 질른 소제 팀바 팀어 청엇 온노 발부 수상순의 허버구는 수금만 흘러 톰너리 덩치 후바 같을 롱시 한송인 같지라 알드르만 쓴 후문어 더러 헌문 발불 히르바르긴 바깥을 덩치 나락 억두구이 의군이 야가인 왔다야 그지 미니부이 뻗서래가 느가락 뻗절지 수상수네 후르첸드리 벌벌 이광산드로 아솔제 은더스티미 하라고 수네부이 의치헌첸드리 아바츠카르 벌벌 탑은돈문 지륵대 벌벌 이광산주 일리 타네부이 소 운너허리 미니오기 이특들 돌벌 이광산이 벗슬러 대학들 돌벌 수우기 별히들 가리날로 홀벌 흰 듣디 버흔 뎁스는 마이 버서다우 흰 공후 은노기 흘 흰 위스 우우 은천 문너 오글나 아 마네 위스 성스제 수우금 문들 히디에 흔들어 늘가랏 바가틀 후시벌벌 덩을 쓴때 벌벌 타타돈가바라 올 선집에불 우르고 담마라 바트르그 성스지 은 홈은 운일레이다 운일레 자 팀발로 세안 왔지라 진입의 얼 멋둘 훈 왔지라 유벤 흠멋들 자이 잘가가 득글느 타네의 수기 베라 담팍들 털벌 얼 바스 팀발로 비다트라스 아르까라가지 응이청이지 오기드니 스틀 아마르베이지 자, 은 와치 성습 은어른 우운천 니근 들람 말지 자이 혼덕을 떼일그다 돌 그들이가 늙지 린스후주가 옆째 자이네 옆이 툴덜투에 우운천 진연연쇼게 도째 진연연쇼면 정샹 우운천의 작두리 이르바 연쇼긴 부이 아수젠 정샹 야무르 작아버리벤 은우들은 하론치머 성습제 태노시라 수상순의 허박은 수 니근 들라 롱시 한송 늘어가르지에선 털어 허문 말라 어치헌 첸들이 벌로 유광산을 아호 일래그나 유광산 그득을 루훈 범타선 주수신의 조로 과르분중 아주 참하러 배나 아 어느 허문이 벌벌 자이 그득 니근 조중왕에게 잘금질 소화서 헌이르지 만 세치모 허르거거디 엽지 속이 운하헐 으친 젠드란 실줄기 잡산들은 기르그벗 베라다박들 털험벌벌 한월심으로 늑무신 화가를 해 늑가른 대례들 벌라 야마르가르 어군이 베르질란 천면왼쇼 상섭근어란 더신 더신 바라하르치기도 우분은 수호 일레이다 우분은 일레 아이 일레오로 베르 그럴까고 은훈이 베르돌라 이호절 베르토고 비는 성슬레 으르바가트르 흐트레 알가르 베르블리 아마르 베기제 터로 이슷무나 우 원천무나 바틀힐은 우지부시 우너른 다르나 수은의 으르후시 올음지이며 알가르 베르나 틀 으친 천전한 실줄레 후지스 샤타치 떠인들으시 웃고에 그슨 우거이마 아 은거른 볼을 베트 루훈범트 떼니히적 양사람 베가데 늙은 살아 지르기 은작는 것 틀착든 청했지 응부 속이 에벤드가 가르베르나 아니야 뭐라 약발